0: Kuipa lobi dinardi Devrido la kuimas Deva chungla chikpa di Kembi deva tunmas
1: Chowun orkla umchinche chetlen chen
2: Zatsi denbi nyan kunjok bunan ba, che nambi irka kimsang. Darta che chikga sanshi nangshan bandan na, chomun wokila longchin ji, che chil lenchen gin. Tangde yu che chil lenchen nang de, chomun margil hocha che mi, argigin che mu vdenchuk lag ji, che chil lag nang bi, wajie vdif den ji, simche wa shi sha bi, anamshi lib kinta zang bi, agung ba rabda sabir she bi erjian shi ba, Minta de goji shi jiyin bi, namba chi titir sembar rga si shi.
3: O kanchen ja da ge dang na, aga ayang de maiz, aga ayang de maiz. Tita ke tri ngode nga dang na anjo kunung de, lakjir ga da zhong yin zi ji ma to, chi song zi zi ji ma re, lakjir ga da zhong re zi ji. Shi tong song hui zi pa yi na chuk, xia pa jik no tsang ma ge lak na, 这里有工的人有那人了这这努个东努个这里呢香港是个努个这里呢胡个里努个这里呢这人个真正把不刚是可可在了提到那人呃努这个也那穷的人胡个这个还要穷嘛过是过你可了个是过那人弟弟的个他那吃的地就个那甚至啥的他可他们才不找个三路嘛人 Sasha kanga jenseng ge senu re no. Ti la ma ri chi chi ti ge mbu she li ta ro Sasha kanga jense zeng ge chen ge yong ra tu me sa bu cha ge sen che sa yi ga ri ha ka tsu ka she ho ri ta ten gu de. Ta ti hen ji nu we ni ge la ka chi ti chi ge chi da hu ge zhi ni na mi xi ge ya. Ta da kang zhi da kang ai ge hu ge zhi ni na mi xi. Ni ge ta yo she to ra Sasha kanga jense zeng ge chen ge. 甚至是阿拉带那个钱的，对我那有个么一个钱穷个么一个钱，我他们说不找个什么，一个穷钱就一个什么，对了嘛这个那的，他胡个钱也没没些个，个个的，当然开个哦，但我嘛个话那个，但这些国家个人的，但这天津买的个个人的么个个，可个个花也有个，那的，一个钱不了，一个穷啊，一个个些个那得有个。 그게 다 못이 저 셀라츠도 웃거든 나 토메세 보자가 라마시 망대 메커도 너 사자 건강 괜찮은 거 이니다 데르노고 망대는 그 지체도 그 티카가 같이 된 땅보다 간절다 단절 그 중앙 마티노고 창대 땅 창대를 하거든 디마도 좀 아무고 아무고는 도모가 우도 가르 그르 지우거든 너무 지나 하는 말에 구가도 사체 건강 괜찮던 거 지노로 토면서 보자고 지노 말을 숨져 왔다 뜨거지니 가지고 다한테 특혜 주고 뒤다고 뒤때 그 토가 해 나용이 했던 거 네 맞대 된 거 무고도 초드가 네 마음 왔다 때라다 치드게 사체 건강 괜찮던 게 챈리에 나 그 연바시가 말 건강 괜찮던 게 챈리 뒤 당선 치게 때라 사체 된 거 송번 거 너나 요 형활 거 토나라 요 그게 활가 토나라 요. 그 가창아요. 뒤정이와 댐비시 어소 저시미티 어라소가 어이오즈요비 댕이와 오디 아그 어라소가디 소코네 아셴슈 우르게 안정에 이 아나루 오 아 드초요군을 갈르군우 가창을 가창아 선지 담바디 가카 가나 자차 야냐 다탄다나 니드컨 동지 다타용 치주 가다 야딘 동국근네 너 땅마근 도수 땅마근 동고노 모시아 다중아 주아 아 다중아 주아 휘빈 조즈나 치주 호마근이가 그레스트 뜻다 그레스트 근거 건리야 가든 거 가신 치 거라 올라 티나 나 그레스 미베 그레스 디 보꾸노 진짜처라 땅마가 다중 걸럭 택게 챤데 아 그르르 뭐 치르는 걸 때레 다 우리 니게 냐트나 그르토 그레스 아 그레스체 뜻고 까데 티나 도레 ᱫᱚ ᱟᱞᱚᱜ ᱛᱤᱛᱮ ᱥᱟᱨᱚᱱ ᱛᱚ ᱠᱚ ᱠᱩᱢᱟ ᱤᱧ ᱤᱢᱟ ᱨᱮᱠᱚ ᱞᱚᱴᱤ ᱛᱚᱢ ᱜᱮ ᱪᱷᱚᱝ ᱪᱷᱚᱝ ᱮᱱ ᱡᱤᱜᱟ ᱩᱱᱪᱩ ᱵᱤᱱᱫᱩ ᱱᱮ ᱦᱚᱧᱮ ᱤᱠᱩ ᱪᱟ ᱛᱟᱛᱚ ᱛᱟ ᱠᱟᱠᱟᱛ ᱛᱚ ᱜᱩᱢᱟᱝ ᱜᱚ ᱠᱟᱠᱟᱛ ᱛᱮ ᱱᱮ ᱠᱟᱠᱟᱛ ᱞᱮ ᱯᱟ ᱯᱟ ᱣᱟ ᱢᱟ ᱫᱤ ᱛᱮ ᱛᱚᱢ ᱨᱮ ᱯᱤᱠᱮ ᱛᱚᱱ ᱛᱟᱱ ᱴᱷᱩᱜᱟ ᱩᱫᱩ ᱪᱷᱩᱣᱟ ᱛᱮ ᱛᱮ ᱱᱮ ᱪᱷᱩᱣᱟ ᱜᱮ ᱱᱟ ᱚᱢ ᱵᱟᱱᱫᱟ ᱛᱟᱢ ᱵᱟᱱᱫᱟ ᱵᱟᱱᱫᱟ ᱢᱟᱨᱮ ᱵᱟᱱᱫᱟ ᱛᱟᱵᱮ ᱠᱷᱟᱢᱟᱛ ᱱᱮ ᱜᱤᱜᱤᱝ ᱪᱷᱤᱠᱮᱥᱮ ᱛᱟ ᱠᱷᱟᱢᱟᱛ ᱛᱟ ᱜᱤᱜᱤᱝ ᱠᱚᱯᱟ ᱢᱮᱛ ᱠᱷᱩᱜᱮ ᱥᱤᱠᱚᱨᱤ ᱜᱤᱜᱤᱱᱟ ᱴᱚᱣᱟ ᱛᱟᱱ ᱫᱮ ᱠᱤᱱᱟ ᱯᱟ ᱯᱟ ᱣᱟ ᱫᱤ ᱛᱚ ᱠᱩᱢᱩᱱ ᱱᱮ ᱱᱮ ᱣᱟ ᱨᱮᱢᱩ ᱛᱟ ᱵᱟᱨᱫᱤ ᱪᱷᱤᱞᱟ ᱱᱚᱝᱜᱩᱱ ᱨᱮᱫᱮ ᱛᱟ ᱜᱤᱜᱤᱱ ᱥᱤᱥᱴᱮᱢ ᱮᱠ ᱛᱟ ᱛᱮᱠᱟᱨ ᱴᱷᱩᱜᱟ ᱛᱟ ᱡᱤᱧ ᱢᱮ ᱛᱟ ᱪᱤ ᱡᱮᱱᱛᱩ ᱛᱟ ᱦᱮᱭᱚ ᱮᱛᱟ ᱪᱷᱮ ᱱᱤᱜᱤᱥ ᱜᱮ ᱦᱤᱜᱟ ᱫᱤ ᱛᱟ ᱜᱤᱜᱤᱱ ᱟ ᱪᱤᱱ ᱛᱟ ᱦᱤᱡᱩ ᱥᱤᱜᱟ ᱨᱤᱠᱟ ᱱᱩᱨᱟ ᱛᱟ ᱱᱟ ᱢᱤᱱᱫᱮ ᱠᱮ ᱥᱮᱞᱤ ᱛᱟ ᱫᱤ ᱠᱷᱟᱭᱟ ᱢᱮᱢᱵᱚ ᱠᱟ ᱱᱤ ᱵᱟᱱᱫᱟ ᱫᱤᱱ ᱵᱟᱱᱫᱟ ᱢᱟ ᱨᱚᱣᱟᱨ ᱫᱤ ᱵᱟᱠᱛᱟ ᱠᱷᱟᱢᱱ ᱛᱤᱝᱜᱟ ᱫᱤ ᱜᱮᱛᱟ ᱡᱤᱧ ᱢᱮ ᱛᱟ ᱪᱤ ᱡᱮᱱᱛᱩ ᱛᱟᱝᱜᱟ ᱠᱷᱛᱱᱟ ᱪᱷᱩᱥᱩᱱᱟ ᱱᱟ pa pa wa gunu ke ke cho tenere banza di su kunu cho lagje ke ke tenere lagje ke ke ta wa ke ni ga wa na chapata yo nere to ole tmu ina ta ku mo ra ga ra ba na ku ti u do tama gen do chu na na ti yo chi ta re gen do chu ina ka ka ka nga cha cha cha nya zi zi le la de ta ta ta na pa pa wa ma za za za wa sha sa a ya ra la kha sa ha a nan su mi wa o de de ra ta ru me chi ka ye chi ge gu ni a lg ts me chi ka ha ra kham ge na ni yi shu ta ge sha sa a ya la a me zi ga wa zi ga wa zi ga a wa da yu kha de ra wa sa u de ma ra ta yu chu ka a ge a da me ka kham ge adigi sa tu pa pa wa ma re pa pa pa re chhe ti na pa tong ra pa ni ga da chin ka da de kdo chin ga me ko kdo

0: 나 와그파티 노고노라 파그판 노고노니가 다치크메크 그디냐 나 다치그래 대전대전 나가 회자르가 손에 디게 회자르가 소야 다아스다 니마즈다라 모디기네 티르가타 카데나타 웨크 회칸 른가 사긴주고가 다 회칸 타고도나 파그드 마리아 와레나 파르헤드게 타츠에도 코이네나 디게 사자고 와문농가 파디노가 티테케타 오두 알르츠다 타치그타 드타 알르츠 드비 셴미냐 yitzhi suso rangranga alag tsi mishig guwa ta yitzhi suso alag tsi mishig ngay hui vijig na vayatak shaad guna ngay chu vindu gomba gana ne vayatak shaad ira kana na yungwa vayatak shaad ira kana na yungwa tamo niyo vindu gomba gana ne huin jo zina rachi cha mishtag ti chiwa yinbi shirat zi jir ti vayatak shaad hajag shir guwa ta jira nungu zi tato vayatak shaad
1: 他是个鸡的人给个给那挖呀这个虾的人给他就等着吃鸡没来一个大灯的卡着就过过来这就叫俺说啊过来的叫俺说啊人家这呢龙啊里里啦该这里有个么也这所做了家里有个么的没去个么一个农村也去个么嘛人农村也去个么挖呀这个虾挖呀这个炸挖呀这个炸挖呀这个炸 따로 와야 뜨야 진짜 죽는 게 희인지다 희기다 딱 모인 거 잠깐만 잠깐만 딱 모인 줄 알아 뜻에미냐 잠깐만 잠깐만 맞뜻에미냐 네 김배우 저 회의자가 저나 지국거 지국거 누구 이티치더라 와야 뜻이야 다시 시가 자 던데 할은 와야 뜨야디 땅마 하나 돈세 에나 도까 아마야드가 아 르그나나 마야오카 티 야테카 야즈카 야츠우카라 아이난도카 테 토니드우카 츠나 담마와 야트가 야데야 마야데 땅서 마샤라드고카 마야라드고카 아니가리 쿠카 인조 담마이나 와야트가 야르노데 사자 사자식거든요 용조고 마가 사자 옛저시가 롱아식거나 와야트가 야가 요는 문나즈 아 와야트가 야가 디치케시거나 우주 아만종거나 아티나 까차가서 쳐놓고 많은 거 많은 못도는 뭐 까다 이거 이거 까차 타바 타주 못하는 뭐 까다 이거 까차 타바 타 못하나 까차가서 쳐 까가 했던 거 아티 천이들 저러나 자차자냐 신이 그치기 연습 티그다 루사그 예끌라 코르송트서 루타와그 예끌라 코르송 저도고다 예끌라 코르송이 티케 찌트나다 티시 쿠니 아기와치 제시크 강가 이그트 마치 티케 지그드는 도송 땅으로 티케 지그요 가차가서 쳐리 티케죠 티 이그너다마 아 티 루사그 예끌라 코르노게 진생인 저저리 고가데 오도 치주 회자 잠바 나 회기는 아 되라 응원직은 직설아 응원직 선매 초노 응원직 플리존 어떤 뭐 가르크를 그지 되지는 우디 노사와가 예깔라 코니겐 저지르 토마사 보타라 똑하스 이에 제주 미냐 고다 토마사 보타가 리누 마르파 데케 오쿠파노 뜨기 똑하스 이에 제주 미냐 예깔라 코토네 디디가 예깔라 코노 다르게 예깔라 코네 나마디 마리아 알라 다르치 좀 니우고 뭐 타티 캬트카 디디가 니메코 뭐 디티 하라트네 디라 타무 타쇼네 타 타체구 무 이게테 타로틴 르체케 후레 요메미시고 뭐 케테 하적 공가테 환조군 교라셴가 예트 특런가 판선 특런가 던저 니 판선 무 태주고 가뇽가 티런가타 예컬라 코르토네 티 자지멜라 리소니 머메레스 디데카 아나그 존나 다우니디 너네 똑화 차리 차리 오에다 시코레 나 키와 타마라 제프제나 팀샤랑가 지그마키노 진제세테 나 키와라 쿠즈마라 시코리아 링게 자발라 쿠즈레드 티르테테 냠버 홍게 조코리 티 다노 쿠이비즈그나 겐비요 자차 자슴 스치 소메세 부타가 아즈텔라 페츠 타토 자차 자슴 르게게 이르 자차다 르게게 이르 마레 냠니 오 티 진제스나 야세라메 와세타 아양셰즈나 에너지 자자 자석은 거 자타가 저겠다 자탄자리 동동을 여 디마케제 돈에 오 자탄자네기야 요초 자자자오게야 연기와 도마 마키에데 여좀 문제나다 든르우노 때냐 벤적고든 티통 총에다 우루게 익긴데 냠베죠든어 야 더 워크 소리지글라든 워크 소리지글 시위 소리지글도 저나 자마니 쯔마니나 저군 운영아 소리지거든 Jamanian, Jamanian, Jagununia, Sorizer, Quinjuna, Zende, Rama, Sungi, the Tala Tama, Sorizer Kajari, Lagiga Kete, Working Mumu Mare, that's Rizeri, Dela, Luta, Lutama, Sungile, Tricho, Katangitu, which at the Manetaya, which are not don't say Tricho, Tama, don't say Tritita. Jimmy Chunuilijo. Nani, she needed me, Lunauka, Chedderna, Conchenga, Yetuni, Shung, Matunuga, Stingirka, Adas Rizari Gos, Conchenga, Yetuni, John Matuno, Steam Matunuga, Angio, Mata, Adas Rizari, Majeres. Hubertha, Singila, Jeruno Yunga. This Hilga Jeruno Yoner, Tashapa Mukuka, Halen, Zigarga. Amgine inandoka, Azicherga, Amgine inandoka, Chichisomatera, Metokanyam Mungo, Lajagatit Hezoka, Okitreka. Arantunga Nanjermedin, voila, Arantunga Nanjermed, Arantunga Nanjermena, Tawaya, was it get on that there, my darling, I didn't go another pa. Ta wa ya wa ha de ri ri to na da ha chang rang pa sa ka ra da na da rang pa sa de ka de ra de ka de na da thong pa na da rong thong yo ka de de twa te ta na chi len ti chen de che len ti chen de che di kan ta na ta we zong de ni zong ke lu ka zong ke te ge nang ga Kiu Tamaga Kacha Kuzu Zonk Dini Guni, Longa Dinani Guni, Zenga Longa Gonzaka Mukuni, Tamu Kacha Ruka. Tay Nitia Kacha de Chesen Kuzu Kuzu Sacha Kacha Yinda, Longa Zenga Gonzaka Kuchu Kacha Dinga, Diket Riotaka. Diket Zenji Mukuni Kuringa Kunitunga. Tiga Gonzaka Dunjatato. Shaganya Sakara in Donatak. A dem ding him here. Not to Hadilangi Kito Mustima. You to watch it on a chindish turn to the Donga Jigara. The Mudishan Donga Macazar. Tama Ukasat, get a Donga Macazar. A moody to Kendo Jumato Tama Ukasat, Tita Macazar. Tim Michigan, Yonatan, Manatan, Udo, a Darantum Med Gunu, an answer detonation, a Darantum on a Marie. Voilà, a darong ton messi, a dati conjukunina, tredege danjurne mare. Na conjukunera, Zora henu a dati jukunera. Zora has no kuga. Oh, yeah, Zora henu a datita, a darangukunera, tredege da, Zora has to a dagger jire. Dewe, Zora henu a datire. A jindi yiga, jang, how moon dewe, chigumo, a nasukumo. A jacreja yoni. A e o namta re re re nyamu kana a chung du meka a chung jukku ga re tomo a chung jukku mo go re nyamu a chung jukku wa re re le le zhi mu ku yi wor xiang gu de ge wor ndi ma nge wor nu ma re san zhen de wor nu de gu ga de wor la yang de mo zhi ge nyu nu wor de ni xi gu wa gu ga wa na wor zhe na ta chen ba me la wor tong de pa no te gu wa di ma re The sentient tower nude. I am to know Ayuti, which a session Tamaran and which a session Taman and Vision Century, and I see it Elisona, Gania Havert, Parlate. 간이 하와다 파이나 동원적 고가 만유한적 고가 너트니 우도 간챤발라 건스도느리야 로콰이와자 통보인군을 로콰이온다타 마무인군을 특 녀번적군들 특하다 니챤용고자다도 이슈그니 요군입군을 자르기도자다도라 그거야 돈에 주의 시그니도 또라 링글링가 체체인 던던을 그거다 난 체인 누가 뜻디 던던을 우루 우치 예솔라 아이쇼 동보라 아연쇼 예솔라 디데 마모라 아정도 요즘나 아정도 이자님 듣고 있잖아 아니 사도 연자님 듣고 있잖아 디 그게 체벌자 디 누가나 다른 요바 라그나 소나 다카 그 이산이 쓴 듣고 와 다카 그 연산이 쓴 듣고 와 디 누가나 땜 그 웃고모 올 티던 동아래 티다크 시그 아연바 동자우누 치그 치그 헝그 치그 디 요르랑니 트라데르 오노라 아연식 동자우누 요르랑니 트라데르 시엔 건거더니 아연식 동우치너라나 시고라 걸구까 냠마 걸구까 드게 샤파지 이제더니 다 산르바 마시시게다 저르나 시쿠라가 니마쿠라지 쿠크 아다와가 시쿠라쿠라지 쿠크 너나 시쿠라라 아다와니가 니마쿠라지 쿠크 노랑르티 쇼에 쳐서네 다랑르트 안에체클르가 능지가 데타 요우가 안에체클 능든비 케와타 루스 후만든비 케와니가다 요우위 느끼지게 다도다 어연식니 루스 후만든비 케와타마 됐다느리야 어이식니 Lui nyuan zibi kiwa thama dhe tanariya. Ti shenshik kagi tangsang, ayi shuk paad na chima di mendiwa gina jukunu. Goyan zina chima diwa gina jukunu tani shong tanari. Tanarik paad tachu tongu yawu gin tkinji zi tato ta, ayun shakni dhe kichik tanu ta, ta nga maga denba sewa tanari na tanarik paad tachu yawu tanari mo. Ota, si kula tanga dawa niga nima kura jukunu, ti dhukuta denga di, ta tiga tuwa tanari. Udo yunshukya yishukya chepar shungnukya jintintari. Wala tarsoyi na yishuk tunguya, yunshukya yunwaya. Kumba, kunga yiwa ngana pugu, kunga yunba yiga puguwa. Tahta, kunga yunba ngana pugu, kunga yiwa yiga puguwa. Kura jiknara yunkurji kunundi tahta gusutra. Tangma yina yuna yikurji ginyunara. Tsitu tutangna sorata, yunkurji kunni mungatata, jikna dhe jikitakalata. Kamarchan dhikaji kitkao kata. Udu tamayinan dhikaji kukumu. Tata tangsan dhikaji kukumu. Te kong kongre na kondari ya. Tangripaara chiwa tangmaani gari yogu ga azai kucha tato ta ii to ayongan dhikaji kukumu jante tinguni. Tinata ayunda sashika tamashakpi jintan tere edh jiri ya. Kani hawarta pagu yiki di donga jatane. Anam maga yiki yimbi ta yuwaajag nare, dini wata sashika talajar nare. Na ayanga nani lang yawana dungajagta nami chuni, yawana waradga chikta nami chuni, tamadga chitganju kunar na, deshikuri chua lendu kunar. Di tumasabuta karamu kagatka dita nara tazana, dini nga chitka lendu jira na, samanga lendu jira, wada. Di lhama i u zala ayanji ngiwaan zato, ayang zi yin di chunga ngiwaan zato nare. Ayongjing iwa duna, ayongga chongjing iwa, ayongji chonggung iwa nda laa dhu jiri. Sashi cha jekirji diwa, zhiwa, ga, nza, dha, dha, batang. Lukpa, cha, cha, na, dha, di, gittang. Chuwa khayu jiwa tong, zhiwari lhama, nyersin zha tong tu, uke la nyur kuwa, tuta cha cha cha sim tong, uta sha sa a sim tong. Chika tangta ayangni warwi ayu tang jiwa adan nambi simcha thamba ngayvaranda tuk sasha simcha wunda tsa tamudga yanadzi. Ndi nani chucho tukha din tsechi wunu chadarana shichir tukhu nga tong lukha nga njika chayi gati chashi tori khina tazi jira. Guwate tome shalong tawa, sada tang tawa, sada shalong tawa, sartok tang tawa ga uru Sanchi Thambaga Chanchukcha Tato Chikhenchukcha Tato Thukpu Ngaari Ga, Dha, Dha, Ba, La Dere, De Thukhu Di, Di Nga Thukhu Tako Nere Lukpa Ngaari Taga Nyunao Nere Dachu Chiriya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ཁྱི ཕྱད མི ཁྱི ཁྱི ала саши тиви сашала анала ва сугут гуну вендни ян чичо кэндише юкига тач конеше но юкига намжакка нане па мад гуну мате тига па маг мате янг сынгэндо ук янг сынгэ чэтэндо ук та уч ни мано моде таше тине юкига а гуну маг юке ала а ры смё ngārīn jīmbī xsāwā āgīyō, kāngrā xsāshik jīkā ātīrī, hā āgā ātīrī, tī ngārīn jīmbā xsāwā yīngu nārā. ngārīn jīmbā māsāwī āgīyō, tā kāngrā ā, ā, ī, ū, yānlākā yīkī, dīnyāngā yānlākā yīkī sārā, yānlākā yīkī sārā, dā chūshīwū rā, ngārīn jīmbā māsāwā rā, rā yō nārā, rā dāng yō nārā, sāwū nārā rā. Tita kata ngārīn jimbā māsāwī kīta jirā. Tā alakta mēpi ādhū nirā. Nyunga alakta mēpi ādhū jirā. Vā kālā tā kālā kāzā lō. Tā shamchā tā. Alakta mēpi ādhū nū chidhirā nām. Wachā, chā, chā, dachū sumbūrā. Dī nyunga nāne sūt gu nū chidhirā. Hichēnd gu nū wachirā hēnigārā. Sūtang hichēnjī kīta gu nū. Chidhirā ᱡᱤᱠᱤ ᱟᱞᱟᱜ ᱢᱟᱛᱠᱷᱱᱟᱨᱟ ᱛᱤᱛᱟᱠ ᱟᱞᱟᱜ ᱢᱟᱛᱠᱷᱱᱟ ᱨᱩᱣᱟᱨ ᱥᱩᱱᱟᱨᱟ ᱨᱩᱣᱟᱨ ᱥᱩᱱᱟᱨᱟ ᱨᱟᱱᱟ ᱨᱩ ᱨᱩᱨᱤ ᱛᱟ ᱛᱤᱫᱩ ᱠᱩᱛ ᱠᱷᱩᱢᱮᱱ ᱩᱞᱟᱜ ᱫᱚᱱᱟ ᱛᱤᱛᱟᱠ ᱛᱟ ᱥᱠᱤᱱᱟ ᱥᱩ ᱵᱤᱛ ᱠᱟᱡᱟᱜᱱᱟ ᱜᱚᱪᱷᱟ ᱠᱷᱮᱱ ᱜᱤᱱᱟ ᱪᱮᱱ ᱫᱤ ᱫᱚᱫᱚᱜ ᱡᱤᱱᱛᱮᱱ ᱪᱟᱨᱟ ᱛᱟᱝᱥᱟᱱ ᱜᱚᱪᱷᱚ ᱜᱩᱜᱩ ᱢᱮᱠ ᱜᱚᱪᱷᱟ ᱤᱧᱡᱚᱭ ᱜᱚᱪᱷᱟ ᱫᱤᱱᱟᱛᱟ ᱢᱩᱫᱟ ᱥᱟᱜᱤ ᱪᱷᱚᱱᱪᱚ ᱤᱧᱡᱤᱜᱟ ᱜᱚᱪᱷᱚᱨᱟ ᱜᱚᱪᱷᱚ ᱛᱮᱛᱮᱱᱮ ᱠᱟᱱᱟ ᱜᱚᱪᱷᱚ ᱫᱚᱱᱮ ᱠᱟᱢᱛᱮᱜ ᱤᱧᱡᱚᱭ ᱜᱚᱪᱷᱟ ᱫᱤᱱᱟ ᱠᱟᱭᱟᱛ ᱪᱟᱥᱮ ᱪᱷᱟᱛᱟ ᱡᱚᱪᱷᱟ ᱛᱟ ᱛᱟᱢᱟ ᱦᱚᱨ ᱱᱩᱜ ᱪᱷᱤᱥᱚᱱᱮ ᱱᱟ ᱛᱟ ᱪᱷᱮᱨᱛᱩᱱᱮ ᱱᱟᱜᱮ ᱛᱟᱜᱤᱱ ᱡᱟᱜᱛᱟᱱ ᱨᱮᱭᱟ ᱛᱟ ᱜᱚᱪᱷᱚᱨᱟ ᱜᱚᱪᱷᱚᱱᱫᱮ ᱫᱚᱜᱮ ᱛᱚᱣᱟᱱ ᱤᱧᱡᱚ ᱜᱚᱪᱷᱟ ᱫᱤ ᱪᱷᱤᱜᱤᱠ ᱡᱮᱱᱟ ᱱᱟ ᱪᱟᱥᱤᱵᱤ ᱛᱟᱜᱤᱱ ᱫᱮ ᱪᱟᱥᱣᱟ ᱛᱚᱢᱵᱟᱨ ᱚᱜᱚᱪᱷᱮᱱᱫᱮ ᱪᱟᱥᱣᱟ ᱛᱚᱢᱵᱟᱨ ᱛᱤ ᱤᱱᱩ ᱪᱷᱮᱠᱷᱤᱱᱤ ᱛᱟᱫᱱᱟ ᱚᱜᱚᱪᱷᱟ ᱢᱟᱨᱴᱤᱱᱟ ᱢᱟᱨᱴᱤᱱᱩ ᱤᱠᱤᱛᱤᱱᱟ ᱫᱮᱭᱩᱫ ᱫᱮᱭᱩᱫ ᱫᱮᱭᱩᱠᱩᱱᱚ ᱣᱟᱠᱟ ᱢᱮ ᱠᱟᱫ ᱜᱩᱱᱚ ᱣᱟᱠᱟ ᱢᱮ ᱯᱤᱛᱚᱱ ᱛᱚᱱ ᱚᱜᱚᱪᱷᱟ ᱢᱮᱱᱩ ᱤᱜᱤᱱᱟ ᱣᱟᱠᱟ ᱚᱱ ᱢᱟᱨᱟ ᱠᱟᱢᱤᱥᱣᱟ ᱜᱮᱛᱟᱜᱥᱟ ᱥᱤᱠᱩᱨᱤᱭᱟ ᱡᱩᱜᱤᱥᱮ ᱛᱚᱱᱫᱤᱱᱟ ᱢᱩᱢᱩ ᱥᱮᱛᱱᱟ ᱠᱟᱢᱤᱥᱤᱭᱮᱫᱟ ᱫᱤᱥᱮ ᱪᱩ ᱥᱚᱨᱟ ᱭᱟ ᱪᱩ ᱧᱮᱢᱵᱨᱮ ᱡᱚᱜᱩᱫᱩ ᱪᱟᱨᱟ ᱢᱩᱭᱤᱱ ᱫᱱᱟ ᱢᱩᱭᱤᱱ ᱫᱱᱟ ᱪᱷᱤᱱᱫᱤ ᱫᱨᱟ ᱪᱷᱤᱛᱚᱱ ᱫᱟᱢᱵᱟ ᱜᱮ ᱨᱮ ᱧᱩ ᱠᱩᱢᱚ ᱪᱷᱤᱱᱫᱤ ᱢᱩᱭᱤᱱ ᱫᱡᱮ ᱛᱟᱛᱚ ᱜᱚᱪᱷᱚᱱ ᱡᱟᱱ ᱢᱟᱨᱮ ᱥᱤᱞᱤᱱ ᱫᱤᱣᱟ ᱪᱤᱪᱤ ᱢᱚᱠᱟ ᱧᱤᱢᱟ ᱞᱚᱱᱛᱚᱱ ᱟᱝᱜᱚ ᱛᱮᱱᱛᱟ ᱟᱢᱚᱝᱜᱚᱨ ᱪᱤᱵᱟ ᱞᱚᱱᱛᱚᱱ ᱛᱟ ᱛᱷᱟᱥᱚᱱ ᱛᱮᱜᱮ ᱪᱷᱚᱭᱫᱚᱱ ᱛᱷᱮᱫᱮᱱ ᱨᱮᱱᱟ ᱜᱚᱪᱷᱚᱱ ᱡᱚᱜᱩᱱᱟᱨ ᱠᱩᱭᱟᱫᱟ ᱛᱷᱮᱫᱮᱱ ᱨᱮᱱᱟ ᱜᱚᱪᱷᱚᱱ ᱡᱚᱜᱩᱱᱟᱨ ᱛᱷᱤᱱᱫᱤᱱ ᱨᱮᱱᱟ ᱜᱚᱪᱷᱚᱱ ᱡᱟᱱᱭᱟᱱᱟ ᱢᱟᱨ ᱛᱤᱪᱷᱠᱟᱜᱮᱱ ᱨᱮᱱᱟ ᱭᱟᱪᱷᱚ ᱞᱩᱡᱤᱫᱟ ᱛᱷᱚᱱᱛᱚᱱ ᱫᱮᱥᱮ ᱟᱡᱟ ᱨᱤᱢᱵᱩᱪᱮ ᱠᱤᱱᱴᱷᱟᱝᱟ ᱥᱤᱝᱟ ᱦᱮᱛᱚᱱᱮ ᱛᱤᱫᱤ ᱛᱟᱛᱚ ᱛᱮᱨᱟ ᱥᱤᱝᱟ ᱦᱮᱛᱚᱱᱟ ᱛᱮᱜᱚᱱ ᱤᱢᱟ ᱤᱜᱤᱴᱤ ᱪᱷᱤᱱᱴᱩ ᱡᱚᱜᱩᱜᱟ ᱟᱧᱭᱟᱞᱟᱱᱟ ᱡᱚᱠᱩᱢᱚ ᱛᱤᱜᱟ ᱥᱩᱠᱩᱢᱚ ᱡᱮᱱᱛᱮ ᱪᱷᱤᱨᱱᱟ ᱪᱷᱤᱱᱴᱩ ᱡᱚᱜᱩᱜᱟ ᱠᱟᱛᱷᱟ ᱛᱟᱠᱨᱣᱟᱱᱟ ᱟᱫᱮᱥ ᱥᱟᱸᱡᱤ ᱡᱟᱱᱛᱚ ᱛᱟᱝᱜᱟ ᱤᱜᱤᱠ ᱠᱤᱱᱨᱟ ᱡᱟᱜᱟᱱᱟ ᱛᱚ ᱥᱤᱝᱟ ᱦᱮᱛᱚᱱᱩ ᱥᱮᱣᱱᱟ ᱢᱟᱨᱟ
0: ᱡᱟᱨᱟᱝᱟ ᱛᱚᱱᱫᱟᱵᱟ ᱤᱜᱱᱟᱛ ᱡᱟᱛᱟᱱᱮ ᱡᱟᱜᱟᱭᱚᱱᱚ ᱟᱹᱱᱤᱛᱤ ᱛᱚᱜᱟᱡ

0: tani tenja gishik tani ta kuhung kima tiga kada tanda mua mahi tana ta yaadi jan uin jato jo tiri kada ichi bada ta valo jo tiri tili ta jaka nga tong shangai hatu nuk sang tana sangyi jin ten che na putala li u nu yung re putala ga putang ke li u nu yung re jaka nga tong shangai hatu nuk jik tang na putala ga putang jo kakchi ga tita kata putala ga putang ke delak dan jipi shata sangjaya tana riya kajaya tana ta oincho kuma tanga chapa mokho jugu chayta ktsangi chi tana na yiga kuma tanga yiga kuna gancho marchi nariya kuwa tanga gancho marchi yata kutana chuga kuma tanga punya yung yada tana chi kuma tanga anda khsang tanga ki khsang me da ten yo gunji la kuma me nan denga luku nari ola yiga gancho me mo kya da ten yo mo tana ta tika gata ka tar son nari kuwa tanga tar son nari tita ka udo gancho chonda Chidhara, chashiwa, adilagatan rapa, tiga khayangda jatagira. Shenda kacha zhukma zhukka njikcho shetagira, njikcho pari. Shen jikka udo na zhukma zhukka sabcho shepura. Dintan, dintan, riri. Shenda shatagpaga lungur chikhayajagna chukunar. Guwata, ti yinam na sombapu wanda shayajagmaika, ta ngay khenjuk nyanjimara, dana sombapu wanda shayajagwaka, ngayra khenjukkuchinu. ते दुको ते लु कतक सांबा शतक पाग ती द वेदे खे गुग द ने खे जक न चने दे खे उनु द मुगु खे द लुआ तो न लंग न चने ते शतक पाला रंग दो दो ती रे कुते खे ती खे जक जे ती खे शतक पाग र न ती त कता उदो खसु त चेंज के शिवे चेन द गुनु गे जिन ते छ जे न त मु द उदो खु तो ने तमा ना यु खु ना ग छु मे किया खु खु ग वा थ Shukung gunga, shukung ayyung ka kani, adah tunji manara, guwata adah tunji manara, huin jujana chikyo di tawila tunjana, warndani shukung munga du gunara, shukung munga du gunara, ta tangtang ti mugu wa tangman diwa tana shukung te gido shiga meka, tangman di meka mo, ta de shukung gunara, chiga gunara dana, yigindi haa kari nganda mu tondag du kara, chi chi dana shikori, chi tondag dikhar di njasa ga sacha shindi kaza. Kanja saga saja, shukho kongu mo, kyo shukho me na chicha, nyutkiji maru mo, tachi no, tachi o dimuchi ye, verndira, verndeta nchichira. Shukhtongi no wajinta, shunrayi na maare, kuwa te giwadu no, te shikire. Dani tunganjukji maare, dani kakungu no, ta nga shechi me, she tarsunga adu no, datari. Dasa iira, dasa ayonja, dasa chigu no, dasa chungu no, shankan. Tini khu dhaka dhefata na chukhnara. Dhatani ngundu ni magirda nyan mara. Varni nyontani nara sorkangne sortu khu chichunga ti dhatan ta chukhnara. Ti udi tangma wuka yigin rizzi tato dhamu muadga jiwa nara. Kheshi kore chukchem gochu uga yigin jokta. Nge sanglu uga rangzin chu chimudga na yu. Chu tosa na wano, nga masa na wano ti laa soka. Tantrun dhanyu yina mung, chashiwa yina mung. Ti la suka yi chi na yi chi yi tamka jik gu, tamka jik su ra ari yi zhi wu na ra. Guwa ta, chi chu ti ra wan chen tam chen chen ba zeng ge shu tang zi ke zeng ge huwa li shi su jian wa la de. Chi chi ari ni na pen zu ge la ma, ari xin gong bo, dir ka shu tang ti gen dan na ke zeng ge ti ri yo. Chi ti chi khe jiu ke chi chi suwa ta yang xin. Ayi ku li jia yo, ki wa li, ayi na ku li jia yo, kwa li. Gojika jiwacha tato, ta tondak chimbu udang na wana ra. Chamo jiwacha tato, ke wana maare, tukni wana maare, jikso isi wana. Ayi la yowa, chamo jiga, ayon la yowa, gojika jiga, tamo udu ti jikso ti hsan wana. Tiye chi chong, tiye taka tila suka, uchi tangma ga kiwa tangma ga udu wana na, tsao, tita zira tulga zikma la te, daa riri wana riya. Ta ta hani dangsan hiju kalji ra. Chidhi na ti luji ga yigita ni laga miyongo mo. Yigiti laga maho na ta kana ni shenuwi nira nyongo, tanuwi nira nyongo. Jintan tari, uru yiga tukni jana ta. Tanda ni tango suwu she chidhu unu chidhi na yiki dhunu dala udi uchi yiki la yiki pama ga yiki ga hanche na tanu chidhi yo na li chi yiki isa dhudu. La shenchi la sazhig li chi yiki isa. Li chi yuki yi zi zi tato, ta yu, dang jota li yi na, shirin di tukhji mar mo. 라라도 공구가 어야 어 다른 무등이나 나롱들의 녹구가 그제들의 녹구가 즉시들의 공구가 대한이 라라 공수의 예 즉신 독수의 예 나롱 독수의 일건을 리 뒤통통이 이끼라라 뛰는 양력의 요사의 일건들나
1: 리지게
0: 나 리지게 돈비 뜨요드나 니자당 제 영나 니자당 지 영나 니자당 그 근데 저 선부는 나요. 특 최근된군에 리지 유계가 인지나 최근인도 고아드나 그 파마의 있게 선주를. 네 파마세 동거 진짜나 유긴 종이 지인비나 네가 이전데 지가 제시 제시지 군이 저네지. 제시지 군이 저네지. 아다의 군이 저네 맞지. 파마의 유긴데 왜 이제 아디 군이 저네 맞지. 제시지 군이 저네지. 디나 파미 이게 심지가 땅아 도화가 이게 도미 든지 돈이요 도화 라고 라고 상고 야뜨 라뜨 라뜨 쓰마 그나 라고 지그니 라고 지 담바 상고 지지 야뜨 등 원더니 치죠 세치로노 다시 니자당 지 니자당 질 니자당 득세베이나니 니자당 지 지다도 라라 야뜨라 나라 야뜨 죽분이야 구가데 야뜨가 거느리야 라라 야뜨라 나라 야뜨 흔히 두다 군우 니티 나 야뜨거 벤레야 군우 야뜨 라 야뜨거 언저 어디티 워케 니마르디다 랑에 야뜨가 등거동원을 원데니 야뜨가 던지 라뜨 직슨 라뜨 지스티젠드요 라뜨 지니젠드요 라뜨 직슨젠드요 디는가 라뜨 직슨 죽제 다도 나라뜨 죽과 사나뜨가 나라뜨도 놓든 죽과 드메나라뜨 지니젠 죽과 나라뜨 지스티인데 다도 쳇글랑땅네나 마라뜨글랑땅네 마라뜨 쳇가 마라뜨글랑네이드나 마라뜨 군운데 럭제그 트라용니게 오케라 사마트 마라타 요주마토 마라타 메드 티메나 샤메드 군우가 아메르게 메디 마라타르 모트나 샤메르게 뇽테 르게 그냥이나 고케야 테레 아라타트 모드레 라타 튜르 나 살라타글 하 라라타글 라드가 라라타글 라스니 구체게나 아직트나 치르가 마치그나 살아뜨글 하스니 상구나 아직 라라뜨글 하스니 랑구나 아직도나 치드야 마죽는다 큰이가 뭔지 미치 끄즈지르 렌딩 욕구네 시크리레 구아다 구쟁가 뭔지 세나오네 독쟁가 뭔지 흑당나오네 뒤에다 챕터티 잡고네 독쟁제 뭔지 흑당나오 까라뜨 까야뜨 뭔지 까라 야뜨 도르모 까라뜨까라 뭔지 까레 라 도르모 디다케다 랑구제 땅 상구제 마저는 왜 진생진은 데야 먼저 군이다 택해적니 이트 와뜩 주즈오는 치드가 마 진행아 마정니나 와뜩아 잠에 닥스라 메 크가 이끼 판스 머티위에 르무가 다스텐 돈노 마토 자가다 메츠제 티타코 와뜩는 아 문조든 아 와뜩는 아 마티진디는 아 마티 뜨그마 찍슨 돈비 이끼 든치 돈이오까 아 이렇게 된지 돈이오까 뒤통아 페이지지 실지오까 뒤피지지오까 위피지 담바오까 아 뒤피지오까 미피지지오까 이피지 담바오까 니가 통화 따지도오까나 우도 군독가군이 군독가군이 뒤피지 담바오까 뒤피오는 말이 뒤피지 담바오까 위피지 심지 솔지오까 베퍼 진짜 솔트우까 다 이게 리리리리 떠나고 좀 고지라 정가시기 이거 동안 쉬어 그 잠바 후자나 와서 데려다고 아트께 냐까타노 워자 망조가 나서 출라다 냐까타노 그거다 냐까타노나 카시노라 당연히 말이야 랭거티마디 뒤쪽 위에리 후다 리리리리 저기 진짜 딱 때까 따고네 그 카시노라 안 들어요 내가 당연히 모두 나온 거잖아 그거다 미퍼스트그마 나오까 이퍼스트그마 고까 아돈비스트그마 찍슨 트그마 찍슨 거 토안데 기퍼 하니 거 트그마 나타나 아자탕 제오까 공거 파마의 있게 선체 담바라 떡화의 있게 든지 돈이니가 난 땅나 어둠비 야땅 니우가 티토간데 난 땅다 니자땅 뜨니 니자땅 제땅 니자땅 지그 땅까탄 데 개송네레 지리야 니야 리지 게드데 체르가 리땅네 나 린도께 진천에 쭈 양력의 있게 땡데 지 양력의 있게 땡데 양력의 있게 땡데 나스나 그게선진정은나루죽소고지레드고그게선진정은나루죽소고지레드 어찌 우도냐 송력에 나타 고알엠비 이글라 치모드나 추처든 똥하고요 되지래야 추처든 똥 추처든 똥 되게 그자건이나 리치 있게 니자터 예포트요 되지래 디나 니자터 예쁜데 통말 상화 주군데 디니다 양력에 있게 그게 선전정은 아주 늘 이리니 치주 종전의 니구나 수우니런도나 이 지금에 이렇게 로티든가 아 이즈가 마회올라 이거가 어 지능한 줄았다 지능나 다리요 지능한 줄았다 지능이 치죠 도화도 야치요 그게 신체능에 나른데 세세게 도화제네라 세세하라 그게 신체능에 나르고 도화제네로 노트가 도화오다 도화티 세주시든게 이지게데 치죠 셴이 너 리치 이끼리 토멜 냥독바부 사자손에 세모터 사자손에 세모터 쳇고 거드나 같은 거 이끼 알르트 십바 딜르튼 지바 시위 나타 쳇송가 우치 이끼 심자다 심주 소데요 다손데 티건나 세세 심주 담바가 땅아 아연 지거 심주 소이즈 디땅아 원총 처 헤스모나니다 심주 소데 못이래 아다이 파마 심쩐디디 아다이 파마 군노 쳔나 이 아단 종위 고가 아다이 군노 아단 종위 아다 숑조 아다 숑르세피 지게 이끼 파마 심쩐디디 아다이 파마 심쩐디디 특들이 디 고알레나 아다 종와 군노 아단 종위 지세파 아단 종위 지세피 파마 이끼 심쩐 담바요 Сухчан янлыг юкки дэнд, су, цхэр, хчэн, хэчэтэн, хэчэ. Янлы, аянжи вуэрэ, юкки дэнд. Тэта айи кунсэн дэд, мага нган жоку нуэ, ягтэн жэлон дэрэ. Тэта айи кунсэн дэд, ну, цхэн дэрэ. Ани майи юккэр жэд, анил, а куна дэнэ. Тэ куна чупа чэрэна. Kani haagwaarta nikha sagu maag ike la minjood nu na to te kukun. Chhmane na paayin nood. Chhmane na zunu karna. Kani haagwaarta paag ike nood. Da shir. Paana liishi jo paate. Liidi adata dhanishon tame. Paana liishi jo paate. Maana yanla tayangjar. Yangda kenge chidashu kuna na. Maag na ta ike khsumyo no. Alakta yopata, alakta maipata, nariin jimba masawate, dhichu sumbundinu. Ti taro tamo rikshin yon. Ti nata dana tukhwaadga chi, si nata lenda chuk kamudu kishwaadgo nariya. Ha aga anda nguma maga ikina, phu ikina, mu ikina di tukhwaadga unjariya. Ti nama ha aga anda maga ikiyin. Uncha maga ikiyin na, Муйгі імбі чапа мэ тазжі. Хуайна алагта юпі а чі чэн тазжі ря. Куваата алагта юпі а дэ. Нарін жэмба сэві а тэ чі чэн тазжі ря. Нарін жэмба сэві а тэ чі чэн тазжі. Хана ліші юпа тэ мана янлагта юнжі. Тэві юкі малі ва пама нілін жонгвара жоз гуну. Жонгвара жоз ну цхэнді кагэ. Pāmāñigārī yukkīn jōngshēkā jīyīmbār tāntaṅ nā rēdhī. Jōngwārā jōshīgī tkhindhī gā 이끼 단전 종의 이제는 파마니 임바탄 돈레디 나 파마니 린 종을 조여주고가 너도 혼자 사자선은 시무튼 거 손으로 아 그쪽으로 로다 김부들이 사자선은 시무튼 거 로다 사자 공마 나나가 그 뇨아무가 동모 건가 뇨 뇨아무 선은 시무 선바모 쪽화 젠체 저쪽 선부냐 사자 공마 나나가 그 가루나 숨지지 사자 건가 젠체 롱고 포화 젠체 아마루 나미지 사자 공마 나나던데 디나타 우촌더니 이끼드 군온데 치죠 쫀던데 정거군이 치죠 세시인 우에 젠센치데 예나 다 아양 아교와 다 타테 교르에즈 그 이끼돈비 대요도 정앙이 주체다 정거처와 세위셨다 다치죠 세시티니 이즈노티도 고터레 다 디마노모 아그드브치 아종레 아나랑와 소고고 소코니 다 회자라가 마요 마요난 든든들이 미치죠 리리니 참조임 특가 언자 나랑와디 참가 좀가 나랑와 건축 치트거든아 건축 치트거든 너 절로 치동 찍자 지 시트걸로 총즈 절로 치동 된자 조직걸로 생아도 그던 거 아단사스 우 민조랑래 아단사스 우 민조랑래 하사가 민조랑래 키와 치무르 야간 아다 디스 성지 잠추고 흐트가 그니가 키와 치무르 아나랑와 소 키와 나마 담이 젠트 샤파 마얀드 고카 츠베 젠트 샤파 마즈나 우루 이끼가 이와 이즈타 이치 이끼 숑츠 이끼 지츠 데제트 샤파 망거드네 치드라 몽토나 나 럭제게세샤라 심츠 사슨제 심츠 소제제 자등 지우 드모 리몽게 디리야 나나 타가 랑랑니 정인 주우네 디가타 망거드 콘테 샤파테 샬로 루첸지 장제 정 디니 타브르니 디 샬로 루첸노 샬로 루타 치총 롱오레 네와토 샬로 치톤 지자 지 셰치그니 샬로 치톤 나자 니 흐사등게 베타 Shilu Chikdung Zijia Zijia Shishikni Shilu Chikdung Ngajia Nikha Sadanji Vara Shikni Kisanga Dansa Shalu Gunja Shalu Gunga Shandi Yuga Vazir Shukra Vazir Ni Yin Min Arzadu Tanu Mishiga Kiti Chinjunga Nangna Den Dredhuka Kiti Chinjunga Nangna Nyangma Chinjunga Nyangmi Chinjunga Kiti Chinjunga Nyangmi Chinjunga 지난한 제출했거든 나 그 샬롯 군운데 인조 처리나 샤르 샤라즈실 와신주외 단샤 포르와 포르와 자니 고우 올라 단샤 포르 뜻츠니드나 에게게지 키와 침부시 사제대용이 취송이 시쿠리 그저 제가라 헬츠다도다 로마타마가 리와라 땡드가 노디 딱선고 포라티 즈그당아노 사자뜨고 포라기냐 샤르세라트 즈나나티다드 우두 당자나 즈사도노체나 샤라즈크센데데라 카기냐 셰트고카 셰니송고카 와셴체베 총총고던데라 데나타 가우라 포라인드나 에데나도니나마데 레티 끄트 친중고노나소 더도코트 유나컨 르제다토 콘당 치케 콘당데나 샤 라즈크셰 라게 요가 셴쳇득다 티 투그 익다 추가면은 그 아헤 샤라라 유와라 츠쳇도야 데쳇도 샤라라 유와라 츠쳇도네다 샬르글 샬르글 소노 티크트 친조고나타 송가 뜸부 마타 진쟁가 츠 뭔가 치조 가디 노고노가 허트께 동래 자뜩 쯧스나 그 츠고노 데레 데라 마타 진쟁가 붙어네 인제는 제대로나 와라 갔다 가야 뜨자 인지가 따르게 적다네 고 고르트게 적다네 진우가 돈 이제 따도 이니까 와라 갔다 가야 뜨자 지더니 뒤 인지가 따 적다네 따은 고 고르트게 적다네 따 적다네 이거티 이타 주가마오나 이거티 도마키네 도마키에다 치리네 치는 도마키네 고르트트 기와 아니오쿠모 키 마가다가 기와도까 그 나가다가 기와도까 다 나자이니나 마자이니나 익타타 가주가 마오리야 마와타 치들 야당

0: 나 죽거든들이야. 띠잉하다 터먼 거 이렇게 내던. 선거는 답아 매피 건사가 가와 오는 말이 가와 오는 말이. 띠때까다 터모 마인 바드. 답아 쟁거 마도 너와 건사가 마도 너무 죽거든지. 난디 아 선거가 다체 예나 니가 너도 요늘이나 너치죠. 굴하이 군이 회주되 장나. 세식 마드누 이것도 바빠 와마 그 마드누 띠 세식 이것도 마디 티타나 체크한 뜻타나 그자요 멍거한 뜻타나 파마니 쓰시 말 따뜻음다 메카 때 연구 알로 동시나 동라 니그니마 꾸주 알로 동원하네 알로 니와시 조라 동라 미체 꾸주가 알로 심바 조라 동라 다상 속화 꾸주가 알로 지와 조라 동라 부모니 쓰고 뭐주 또무 난또 문자 지디 가테니 쇼너르나 아양지그 니와르 아양지그 니와르 아영그 니와가다 마가 자테 돈센 지그인지 손데 그랑이 그 돈테 돈세 안아인지 손데 다양그 때 가게 손오다 까다 아영그 나또 저린 좀 버셔느리야 탭그 나또 저린 좀 버셔느리 티데까다 탭치차 세셔라 탭치차드노 까이지가 까르다 마이지가 마레 다 마티 무그라록 듣는 말 미그라록 듣는 말 마치그라록 듣는 말 티 로고나다 왜라 치르고네 다 아양조고네 티데까 아양조노데 모드네 아 지드니 침부 예로정 저화것도 모두 송요 마월라 왜 야시나 초스 파월라 왜 야시미 초스 구가다 또 우루 강쳔바가 곰스코고니 셨잖아 마그르진 그 토닌데 아르그린데 소원데 치마가 아르그리스 오 강한데 꾸네 아르파스 오는데나 하르파데 꾸 하질한데 꾸 파즈 파거지 반데다 아르그리스 오 죽고잖아 마 샤르 아르파 마레 파르파레 카마르 그가 티테케다 우루 파마세 동가 진테지는데 이가 꾸네 그래 오르지 마라 왜야시나라죠 왜소시나라죠 왜왜시나라죠 언제 파월라 왜야시미죠 소시미죠 왜왜메다시미죠 어떻게 진짜 태체 모드이나 리웨트 모드이야 태당나 리웨서 태샤나 리웨샤 태야시나 리웨라 야치 기타케타 태세도게 진짜 저러나 사회다에 있는 거다 이렇게 될 때까 사회다에 이미 자네 태세지 이기 대체 시시 백쟁 거 저누의 차니 영아 희름들이야 인던바 지니시 회자 지니오 임도든 게 진센저라 외저느리야 구아데 외저시느리야 거라 냔티 프화 랑제 프화 상산 프화 상지 프화 프회시 지제 비차니다 인던바 지니오디 영아 멍게냐다 임리 딱느리야 bengenya yim de to te chene na tonye to ke khire ko konda khtala pa ye khtala pa ni ti ta te nyale chi ne reng ga mo len ta chuk chuk ta so na la so kha ge chen je ge ga nyan ti ge sa reng ji ji sa xiang sem ji sa cheng ji ji sa ti ni wa ti ta ra thok ge den wo ta ti thok mo nyang a si de de ri si de ji ma ru go chi si de ku ga te si gu nu de ge de chi si ku gu ne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ajonto tokala mukona kuamekin uril hotchina ratar ajonto tokala kuamena muamashena raga ta uchundene tantana chigne hupa chinir gunela
1: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ཚེ རང ཅན ཆེ ཚེ ཉན པར ཀ ཅན ཆེ ད དེ མོ

그친 탭송나 람다 디스터는 점은 영 마시스코 젤음 틱틱틱 지금 모행과 그 람듬 다나인 람디고사 종츠모 그 단단히 불음즈그는나요 글로메지나라 너무 그나슬로 젤음 틱틱틱 지금 아데 땅다니 피엔 오징그 워크 람듬 소소에나 덴지그리 나인 남시르는데 그런 거다 랑고니 마라직 산이 제도니 지나라 디한치크 알람니 흐추근데 문이 가연 감모스고 젤음 틱틱틱틱 야카탕 통릉고 워크 알람듬즘 손이나 형람리고 사타모가 다 대름스테르 다자바가 세니 흐르잡데니터랑 남식 흐르친데도 되손나 리칼리니도 당구리 있고스고 대답고 리칸든 드비오멘트 아 대릉드니 얀로마람시코노 그만한 소속 마르토 무식 대답고다 라나 소속들 질은다 차지 요비고니 얀마르요지데 같이가 젤음 틱틱틱니가 소재보던 도박 워크람듬드 나양람니고 순나르도 무랭가오 그답 제가 잔이 된지 디 한치크다 Nerjalum tiktik chigniga namtsura khutu war kalam dum so so dengri Jalum tiktik chigniga namtsotsang tsaka war kalam dum so so yang dengri nayang namba kunang lam shewe na da chatanda ga no pakam zu yoksikok Jalum tiktik chigniga tsaka dang telinka war kalam dum so so dengri Jalum tiktik chigniga tsandam chonga dang telinka war kalam dum so so yang dengri Jalum Tiktik-tik-tik-niga maayetan langhu warka lamdum so soyang denchikri. Jalum 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tik-
ᱜᱚᱣᱟᱜ ᱛᱮ ᱪᱮᱵᱫᱤᱱ ᱡᱚᱠᱚ ᱢᱟᱱᱫᱟᱯᱠ ᱛᱤ ᱦᱟᱱᱪᱤ ᱠᱟᱫᱟᱨ ᱭᱟᱞᱢ ᱛᱷᱤᱴᱤ ᱠᱷᱤᱪᱤᱜᱱᱟ ᱜᱮ ᱯᱟᱸᱪᱱᱤ ᱠᱷᱟᱱᱚ ᱫᱮᱨᱟ ᱛᱮᱞᱤᱝ ᱠᱷᱟᱜ ᱵᱟᱨ ᱠᱟᱞᱟᱢ ᱫᱚᱢ ᱛᱟᱝ ᱯᱟᱸᱪᱱᱤ ᱠᱷᱟᱱᱚ ᱫᱮᱨᱟᱢ ᱡᱩᱨᱜᱮ ᱨᱟᱣᱨ ᱠᱚ ᱵᱟᱨ ᱠᱟᱞᱟᱢ ᱫᱚᱢ ᱥᱚᱥᱩ ᱫᱮᱱᱡᱟᱨ ᱡᱟᱱ ᱛᱷᱤᱴᱤ ᱠᱷᱤᱪᱤᱜᱱᱟ ᱜᱮ ᱡᱩᱨᱜᱮ ᱨᱟᱣᱨ ᱛᱟᱝ ᱛᱟᱣ ᱴᱚᱝ ᱫᱚ ᱪᱤᱜᱡᱤᱠ ᱠᱚ ᱵᱟᱨ ᱠᱟᱞᱟᱢ ᱫᱚᱢ ᱫᱚᱱᱟ ᱭᱟᱝ ᱪᱤᱜᱞᱟᱢ ᱫᱤᱜᱚ ᱥᱟᱱᱟᱨ ᱪᱤᱜ ᱥᱩᱭ ᱠᱩᱥᱟ ᱪᱟᱱᱡᱢ ᱭᱚᱠ ᱛᱟ ᱪᱮᱜ ᱪᱟᱱᱤ ᱯᱟᱪᱨ ᱫᱮᱱᱡᱟᱨ ᱡᱟᱞᱢ ᱥᱢᱛᱤ ᱠᱷᱤᱪᱤᱜ ᱠᱚ ᱪᱟᱱᱫᱢ ᱨᱟ ᱛᱟᱱᱤ ᱱᱟ ᱠᱚᱨᱢᱩ ᱵᱟᱨ ᱠᱟ ᱞᱟᱢ ᱫᱚᱢ ᱫᱚᱱᱟ ᱭᱟᱝ ᱪᱤᱜᱞᱟᱢ ᱫᱤᱜᱚ ᱥᱟᱱᱟᱨ ᱟᱛᱟᱢᱩ ᱱᱟᱝ ᱪᱤᱞ ᱪᱚᱝᱡᱢ ᱭᱚᱠ ᱛᱟ ᱪᱮᱜ ᱪᱟᱱᱤ ᱯᱟᱪᱨ ᱫᱮᱱᱡᱟᱨ

0: 흥티 용위에 담스러랑가
1: 냥쿠남바 텅디 담스러랑가 시비 참비 능데 시진핑긴 접통 가칭 능니 심지 스타와 영등 즈바 등 럭터 셰피 소중 소수 점지 사프든 등 제시 등스티 르글은 등 머금응 로지 제 셰프실 터터비 샤와르니 접기 시 난치 담바 되지 쉐레
2: 中共中央各级处书记、教科局主席、中央文艺主席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及习近平 기 난직다나.
1: 시진핑 기프단도네. 등근 초친 조브지피 선라. 데르흑가랑가 등 즉중 초치 나둔 가친등. 카차르기흐뜨가 나둔 라그미니. 등 용서 로브중 로브수 셰고 산직샤지데. 등 즉중가 람드가랑 없진체 고트 가친식다 제리올레. 당디 선지스타와 영등 즉바등 럭터브셰피. 로브중 로브수이. 등 중앙근 고트담부데. 그종릭 로브중샤지 통타 와슴들 진충시데. 선지스타위 노르줄가 나둔 응이흐시르 응이브지르등. 응이니르 고출라그미니. 람릭등 리슬로브장옵즈이흥. 후조츠르 나머테니 담즈나 진총시피 점리 응오섭랑바등 응오흑가 응이빈 응원지르숑요레.
2: 시진핑지 난치단도나 진든드 선지스타비 롭수피디 산이당슬지 종근 크르큰당 사르다고니 파비 리슬바 나준 리슬바 응거치 리니스 요비 리슬비 타지 톱수 소르중디 흑존나탑종니 담즈나샤기바당 허튼젠 히츠당 독슈지 사다 동르흔하니 당윤당 리실비 토타와르슴데 선디다바 영덕기 간츠크르바당 랑근 아르상접시에브르 미틀기 아진남젠지 나두나 십실당 뜨거티르샤비 진충시디 예릉 뜨거티르 요싱샤비 선디다바 논즈코르비 아나둔 버톤라 담부람그바당 아진딜름 접출시디 고츠사르비 돈드가냥어 카야마시브르 뜨거티르 지충시기 고르심 고르슐당 스티스르타클라 오돔시타클스고지암 나두나 나클 히르트고당 송질시니 아무튼 런진당 흐토니 치르퉁와 뜨그틀라근데 단득퉁기 셰후 곤듬시니 럭버쮸바당 와르츠진지 셰후 셴죽마르 티성다당스티 앙이즙당 앙인디라 통친시비 멘딘바당 고비 츠숭즈바당 간크르포바당 간처즙포바 시진죽타바 점지 몬스임빌리실바츠스존니 골기 Сэндэхтаби шахчула дуудамдан хтахкэл шэхэ чирэхтунгаадан амангшцу хчигда ламдаг лахтар наму шэба. Гучил ишл бэр дэжилхтар кабдаадан жанхкэл шэни хэгэ маанбийн хуэнжи шуглхун ранжин жабнаадун дитхуда хэртугудан юршан шэги.
1: Чуньян тэнгэн зэгчэм шабийн гуча цанчунгэ ци нэржин нэн дэнцху дэдэ. Вчэсэр шуча Сичинпингэн зэгтун гачинчаур гунтун лобжунгдан лахтар саму шэбаадан. Сэндэхтава янтэн зэгбаадан лахтар шэби. Lovjung lovsu jimri fjerdum shikhang. Lovjung lovsu jimri saptandag dunga tang. Sinri stawa yangtang zikpa tang lagtaf tarbi. Yenpin lamsun zikpi korche pshawar shimjig tang gochigbshi. Zhongkong zhongyang chasub jiche jina. Zhongyang tang zikshung shawin gocha canchung ga cancu cechi yi. Jinchok lan guanzim zabar masil gsongshil nang. Zhongkong zhongyang chasub jiche jina. Zhongyang tang zikshung shawin gocha canchung ga cancu yunba. Lishi jinchok la shikbar masil gsongshil nang.
2: 지초리난치단도나 제추슈제 시진핑젠 잡퉁가 친지 톱중톱시 샤와당 판디라 켈은 강르가 나와당 톱중톱시 잼디 사르튼당 야치다 통와당 선디다바 영탕즈바당 르다타르비 임판 헌수 라블랑샤 사우돈비 땅 용지 톱중당 고아사무림바당 최용니 르흐트르 돈출시기 지초리단도나 땅디 톱중톱수 멍카르 할음 지급절 롬탄 시진핑의 슈흥인비 땅중근 고츠르담비 어고 아름바 수세 땅 잔즈기 지음 간처 담보 크르와당 톱시르 지르슴 랍지르치 데프겐딜 땅티 아자치 땅윈 땅 리실비 선지다바 영덕 람 인진 땅 히르톡 사무셰브 흑겐딜 땅니 선지다바 논즈 허위 아나톤 버튼 허쿠르시가 탁출음 니든 시흥 땅시 종더 시흥 이바 돈지 치르 땅라 아름바 수신 고치 리실비 스충 샤출은 하르비 차든다 땅와당 산이 이른바 수신 고출 산충기 흑갑 지역을 삼두 등 잡수지 멍지 정우 등와 등 농이 창구 종아왕 구르스 좀비 리둔 소술 흑근딜 단득 등 Tangdi lobjong topsi, densun sartul tang, tabdi tonir of jinchung city, Samli chertun tang, angishir of nijir, Kongi ogla mihuir tumba, sal nyamchi, shapshatinis hutje, nyamnum pensum jetsusatang watang, Tang nunkil jerchidi topsi, chini the ranjin jim nisen, carly jesu the tanga.
1: Jinto to nanchi tantune. Tangdi lobjong topsun and jizopaman and goats his saksara in bi. Rjinchung tomlji, tanga sartul jongli ji, nihir jeper hinundang. 최초로 Namjin Chetotum Tang, Tarkil Shaki Cher Tangni, Randul Star Ranchap Chopper, Mongo Shargikung, Quemson Tamsin Tang, Tarta Lakter Shavin B. Tamsin, of Dachibu Tonga Tamsin Chipshini, Jisnung Chamber Jinchum Shargi. Chavsa Chinganchak Zamnantang, Sovjung Sosu, Shermik Stavi Shower Tamsin Yapop Shepa. Starkil Shepshir Lakhinuntang, Nonhi Jinjin Nir Dim Shite, Rambabjin Tonshu Shepper Kentongi. Shetefen Tang Lishule, Muhun Chi Jinchula Shi. 中央党执行下委员国策参军的空门所进出来西格。年困难及公德层面年班的习近平给执政改签能力甚至于大外营党执行党的执行党的。乐论党盟盟逻辑及学习特特比下二年执行的新南级负担把队员的。学内有结盆大级级来年级国立松市执政和制度你们是比参比能西就业了。
3: Tormund 철옥지반의 요밍은

0: 大家比青年中年节吃醋这等干嘛成绩一米了，内巴里有香蕉钱，还是说话啥口的热情气氛，当时就拿起双手，我中自家最中气了，接种中个，接种个个门那可没等，牵着了胸，拿起也接种中，接种个给手钱，主动接把等，门面了那么点，大是不是不急了？接种个给自身的科技啥活都难，门面了这个气儿，门面了这个青年是多自家在严格的克，严厉是特殊些不叫人要，拿起胸肌，拆分多顿不也，就点几沟通些的。 中国安南地处区，昨日俺拆分当地那县首子呢，拆分那六九十多户，这个结果就批发当，北京当拉萨、成都、重庆村的沙县当、芜湖镇，六九十户家六十七千批发当，年过刚正把客的些的，你们县级的门面的那么着当，咋什么各路县门的去？厕所错了是不接当，芜湖镇的年事了这个去，在这几天呢，俺那头啥客都交的，年事了六九十户家住。 我中间都会上这些呢，因为真正去了门那出去啥吧，你和药剂都不知道当。那他们错地图的那不当，过这个因此么些的，多少种特别，某些这个，中年人是个手下劲儿当真些。大家别听年龄人家说着，相亲当一说起，相亲的门前的年龄远看个主持人吴学军当，相亲当一说起就吧，深圳罗东传奇四郎等。 中介牛从隔壁草皮当做手机，做做人红兵当，小姐姐额通开了一贴贴草本贴贴皮。吴学军等罗东传奇相亲当个等相亲三十种个插皮的，学个了开了，做我们的脚皮，学给能新开的跟着男不的，还搞四七八当。中介牛从隔壁草皮当，对面的小姐姐额通开了把男皮，第一那人不，做我们的皮皮拉家脚的男不的贴贴皮。吴学军就当断了。 门儿，俺们家姐农业，吃人工种个比吃人工核桃给六十倍，跟在同学要把当。吃菜都别管你，学熟了，管家家吃了东吧。小姐姐从别俺们东啥些吃菜，突然同学要了。中间那就是啥可当？小姐姐俺们东公司俺们忙不，村里娘们就过过俺们里家去挖生意去了。娘可能吧，当地地头山家，学菜送，来村里做我们这把空地人家当，做我们这干可吧，所以我们才让当花店家。
1: 大哥把多少钱让？这就是大哥了，俺这钱让当算他们人钱一样。看我先从我姐姐跟你们的台下心里人，同我姐妹连才能俺做养家人家，到底没事。哪种是比人家多啦？我比我有十个胸襟，比我有真就一个头。哪种是比人家就是做，做个胸襟多？哪种是比人家就是打动人心，打动歌颂人？
2: 呀，这是紧张的，你们那群学生，去匆匆买的木烟呐？因为主席单位工作人员的个，一个个穿的大样去匆忙，我从他们那个那个黑个虽然穷穷的，从我那个农村去，那穷是别个吃，他从邻村那个农里山东走他，俺那邻村那个农村吧，俺去农里走人，呀，这不穷穷错。 答应啊，去个羡慕哥哥，这不穷穷，从那个黑市农村的。对那，主席单位，俺能个做俺的，你就做了你个。对那，是干的，这不穷穷，从那个用啊，他同样着，主席，我个用个，先把的用些，是啊，俺个老百姓个，等俺给的等于，用俺个干吃做，而多么更干吃的。
3: 婆婆兄个是吧？三路孟子么东就等一呢，还整个搞了些个。这不穷穷些，俺能个立下地产了哟。行动之间呢，打通个俺能个地村的，就从那我们那东乡个些个，俺能个做些个嘞。这刚才这不穷穷说，从那个啊，打通个俺能个村的。 这动子个一块子给他等于，用那个门灯啥，用那让你去打通个，还要那个作案的个，查实证明吧。更得有你呢，得这个是吧？三路的，用那娘娘的，不得领的等于。
0: 다 통 지금 그 공성 그 시간대 영 차지라 영나 냠지 고사 강토요 그 뜨기시가 실제 동지게 저다 영 하진 그 갈치가 뜨 한치니다 영 들은 그 나총시비 가칠 다 통린슨데 그나 아직은 하르진도 주보 총총처를 저기 등질 그 참바 땅 티바가 시그 참바 르비 가르콩 그 참바지 참바 총었음 거득시율 티바가 시그나 아직 영 실제 슈바시비 다시 대총리 영 로브 총총 소그 로브 타그 초아촌 나게 담지시기데 심거지 참저시비 로브리 담지지기등 실릉가 멍출라 담지거 촌니 시바등 센냐시비 담지지 로브 총총 소라 냠질샤시인 댄시니 디츠근 당 소나 로브 총총 시셴 노게 담지거 촌니 로브 총총 자영 화등게 셴 노게 시인고 거르세니 담지지 로브 총총 세인 헬마 거르셰주엘 지티 참바르비 가르콩근능데 시비 샤브르 카야마셰바나 침득거 쮸인시비 침성소시타게 히샤 통식등 달리다당이 렌츤드르 산지능거 요너그 로저 총총소당 로저 총총치 침득 남버 삼루 지리게 쓸데 봄구 좀비 타제 카다 통식샤제인 대간지네 주부 총총 정말의 희슬 따라 정월께 농청거 나 총시비가 칠 타성 린슨드는 장쿠르 레리가 자다왔던 잘흑바자 바송지가 시초가 쳤을란 나던 간만 지니 치즈트거라 타동세키요가 디나 주부 총총 제잉 디천드 마늘 마치가다 땅이 린슨드가 조기 등질가 참바당 영나 티바가 시크 참반드는니 아른그 젠통 몸산나 하신드 린슨 타통거스글름나 피브가스시 린슨 타통근거 카프릉증 특거든 지그득승 이르가 섬든 나능아당 특거든 지그득승 이르가 섬든 특이인

0: 야총덕 네 어거 침무즈그래 춘듬 어거 숨지 소슴리 온정은 마츠르 어거 숨지 소치리 메기야 다 치즈기 고그라 진소그 진진 함르데니 데트르지 진진 함이 거르그나 오나 살마 문유 자셔리 스카즈응그 몬드고 마프르치르데 고닝하요 시실 너나 소프트고치 아릉게 치신 바임비 체치 마신 나영치고 진소이 데트르실 리야 지셰디 추메노그 쩨그 다 치마군으레 초 마셴는 친진함이 좀 뒤틀실 온증아 어다와 살마사조가 누구 어치뉴리 스카즈응기 뒤틀셰친나 스테프치그시요 비 고르모니티 죽시르탕 답시가 야 오나단 증드 드 살마 쳇킨초인 진소이 뒤틀셰친 살마 지요 비 크마디 스카즈응글그다탈 아다와 초 진짜래 나치 토쪽치 차시대 초 참저세 겪는인 그게 근치 데트르세크와 토쪽선비 사토고남 다빌그다르시가 아다브르 심글 팁데 코초르 과진 영양시 아다비 앞이 다 제초르 스칼리지송 니라 다비 차시대 토쪽 정말 과진 시바인 시실 과진시가 라기 소우 나치 요과스게 주다 하진 게 갈치게 닌다 뜨게 포츠게 능드나 니 고급자데 스치시 주고 게르긴치 데터실 진수이 녀데 오나 아자유 니 스치실 셋 오나 스티르 니 스치실 진진 함이 데터실 스카즈응기 고 능데 거싱 좀 도마디비르고니 아다와 타타이나 오이가 니스트시치고 지실 아다비 아피 아다브르 아게르킨땅 톱트고 즈무 거시 찬드게 체남브르 티지치 시시시르 코치르가다 가라시가 실로비 람르데 스카즈응기 다비 아피 신비 가라시세바나 가라데네 혼칠 시마뉴와타라 하징 신부 신부시 인흥숑
1: ཁྱི ཕྱི མོ ལེན ཞིན ཚ རུ ཡི རྟམ ཅི ལ ཁ ལང ཞིན ཁྱི ཕྱི ཏོ ཁར ཐ ཞིན རི ཕྱི ར ཐང ཁང ཅམ ཞིན ང ཚུ ན ཆུང ཞི ཕྱི ར གཅ ཚལ ཏ ཞིན ཨ ཁེ དེ ང ལོ དེ ཚོ གོ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0: 공구 긍지 꼴싱 러시클 너지시바 런드와 뻥지 젠바 뻥텅 사이케바식나 첨성 켄드스요크 첨성근 능나 초흐니 등 시바 시지여바라 코초 랑니제 니흐튼 총총식 접여바레 시바드 난진드 제초초등 냠드 능성니 야지 마르치시니 세므르영아등 어고모 시르용나 아피콜라 예키치진 여바레 로디레 탄발라 키오노그 생그 코 아미콜라 시트 달로 어츠므라 사마그 스칸글 슝오노그 생그 초라 파르근등 네니가 리스칼리르세고지레 초 초크르송아 냐린즌 탑거띠고 시 어드미톤 시바그잉 냐디아크니 촌름드 송아리 키 냐디아 체르팡니 예즘 고르시 능드 쩨시 쳇바촌니 냐자 흐지 템바나 고용글시니 체그년마 흐흥글싱 글랍제스마잉 롱롱드 체르 시비 뭐 쩨데디와나 냐총총신 즌탑송 냐뜨글 리스탕나 감도고 세르보등 아마르보 징크지지 시리 티티브세 진유바나 모마 스타비 초모히바시 임바레 데마트 냐 총총거 멍덩리 시와세비 냠흐흐니 야 시바로로 시바 안남거 송제우 형지즈고마 나시라 잠수근 나스동로 께슬라 나 시라 땅땅나 니초 침증 옴스르젠즈 신나초거 더거 치 진 돈도지나 탐치르 몬지셰타와 더지스 시바가 세마 스카차다다 모마르 고치용니 뉴흐튼즈그레 도키욕 온쟁 코지가 사싱라 정시가 메도 총요노가 쟁가 세냐 총총더 영실 잠소그능아 시라 땅땅즈 Тэни голорда кэрмни чилгна цэмтэш юуну цоршмс кэргэ чүн цавчаланги сима чэсэндагогра тэндоли тэнна сартал хуюуныг ордонлуусгэлэнгэ датанги ордонлуугэртэнга почэнгэ гэвсэг читэнс голоилин дивашгла кэргэ тинууг ордонлуутэ штэти эргэрэга чэчэ чэчэ сүнни ажичга хтанадаг би Потэнгэ босонг. Дэтэлэ шибагэ сема онон тэвтэнугэ аргатугэ юнсэ кэнгэ сема потэнгэ тангхурэ хча тэнгтэнгэ нолэ юнхэргэ камдэг мэнтэнугэ лома мэнгэзэ зайда дэнгэ хча цэ зэхэнгэ гайвэн тацхутэну потэнгэ шугшугсэ жэнхэн худэмэр мэтэгэ тачэлэр зэёнугэ сэнгэ Шэчэ хуэйн харио юнсх. Тэнэ шибады ша прватара, шэра рэнгэ чэма сунгэ, хугэ мэнгэ паманіга джуэнгэ насху джэзэ. Паманіга тэгзэн кэсэ лэмні. Жэнэм дэнбэ пэртэнгэ дэнур лунгшэлэ пэнсэм зухбэ дэрчэгэ цуа ролэ вдэцэх. Унчинг ниман гахизг мандивр сибаг сима кэрчэнжа сэннэнг цорваз гэнги чириваймс титэне зонги паманиги кэрге арахкур гэвшэрла чиг жог мачиг ни мацк чичэг сиба нама муратк мачиг нугэрчэнг та кэрге нинчина кэрчэнжа сэннэнг чони лисэнс амаг нанзгинара Кыргэвшэчу. Чи лава сарва чунгхира сэнашэ кунгу. Цэчхэ манжи. Тэзири куг нарцани юнжа орг хчарди мгай нугэрсэнгэ. Кыргэ цкуасири. Ама нга лава сарва мугу, мугу. Тэзири ыржабзгара. Унчэн курэн харсинтэ шэрула хсэхэн жума тэзэ. Ржэмцэнэ 아마 세마 세냐뜨그 침즈 시라 초지린 도그욕 쪼는기 원비 초아딜라 시바예가 등니 로징 아딩릉니 카야나다남 제모시비 얼고자 상릉드 즉 웅탕저레 코네 아릉흥 메브레 대치딜란 존도제 덤바 즉보시흥 심스 코초등 산드 아르라 흥타른 조아등 늑성니 다만 다지시바소는 젠지시바랑 함진데 니시카 공무레 코릉 스코그니 촌짐다 송아레 키에스가승 톤비 아주 세냐 초 끝나요 치 흑사우 헤뉴고 다스탕아 포정 얼긴도 메노 그신거 치 시라 치라송 헌치크 응 초아 영하치르 나 시라 하소 능로시 더 지리 금블리스 그르나 참아트 세냐드 쿠슈가샤이 용이 더지스 야 주보 총총 니촌 돌루 치신 나스깡나 줄까 세냐 총총가 못할다 다타 초 어제는 롱슈르 펜슨 초바 좀가 게랑접라 세랑접가 생큼스 요나라 아랑니 그 소아 마스타나 톰노가 어제는 롱슈가 초랑니라 조능라 아데실라 테르탐나마레 티르쳔거 성닝 함르 니마 아르스르 카르와나 초 쳔트 시르 아잠수능아 이그라 카니 그 흐슴 토라 하링 아릉거 토미 초르르 타브 아즈리세 셰츠 신닝 함르 시바그 세냐게 셰바 능트라 듬노그 시르 쳔말고나라 아진님 담비 포청드 가르송 참을라 제리 아마가 가르신드 제버근드나 야랄랑이 코르기다요즈 아미 코토노르그나라 뭐 아르가투가 짐등 흘흘드 뭐니 보용즈야 야즈바 총청처 데릉게 디바가치게 잠바 청문데그나 아치게 남진드 담질라 년조르가니 영나 하시그 회티를 로죠 가는 거 접어 총총처래 심거제 참지세니 토브리 담지즈그라 데문 다른 거 접어 총총어 자잉어 화든 그 셴노게 시인고 크르세니 담지즈 디마츠게 영 실릉가 멍츠게 담질 그 천이 접어 총총처래 시바등 셴냐세니 담지즈 정말은 냠취이너래라 야 접어 총총치 시라코리 신덩즈잖아 데랑 아치게 샤노게 담진데 섬코 아릉릉게 차치 차즈요게 데땅 접신데 접어 총총치잉 담질 사츠므게 탈라 바바시나 총님아체게 접어 총총치 아릉니지에 르노게 담질등 영나 회차특게 능튼도디 조보 총총처럼 냠줄시나영 조가 디마츠그 조보 총총치 린슨 타통거스갑승 아츠나 총시베르가츠그 린슨 촐 시그마트나 영최지 아릉니지 샌드비스가차당 샌드비 담질 호일고 뇽츠르스고 아브자릉이다당이 아츠 나총시베르가츠 린슨그 좀지글 초총아 자테이리 나츠레 끄리용 나영 촌어리 야 데나 다타 나츠 데른 거 르비 가르콤 거 참바 촌은데 그 나시기 주의해라
1: 히르가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콤
2: 로리가 로그시글이 녀리 가르콤
1: 히립저 데모 주위 가르콤
2: 로시저 저총 자위 가르콤
1: 나총 로른 단세 르비 가르콤
3: 조보 총총초 다다 쳇초 나총시 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에 가르콩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르거 쳇친잔

0: 레제딩 상글란제 멍그르치 소린지 크클렌 선디는 아다 솜장 길긴 거 소트 셰트브지 아 달라 사쇼 소소그 달 솜장 럼바그 길긴 남바조 그 소트 그 셰트 아 니코나치 잔저린 조나 디나 테랑 그 런선디 손지나 달 솜장 길긴 거 소트 셰트 그거 좋아한다리 나 테랑 그 솜장 길긴 거 소트 셰트 그거 좋아한디 손지나 아 서춘 상신 간지오리랑 좀 그 세르클 종 솜장 그 길긴 삼가 안더 단시 근조연라드가 그치 대릉글린 선언이 간다가 잔저리 디나 카톤데 첸통하게 되는 그 단시 근준 스튼 샹친 간지오르랑 총클 세르힐 종 솜정 길긴 삼간디 카프글람난 데와 톡신의 지 길긴 그 카프른다 내려라 되는 거 랑신 고츰 야 길긴 삼과 저 데모이나
1: 런던바 데모
0: 데모인 길긴 토마르 길긴 그 샤와란데 그 재성 그 초닝 그 린센데 그 잔데 당던 이 대랑에서 타통 그 길음 데 페임 노 냐 특반이 과천 지신인
1: 야야야
0: 길바 아 길긴 디나 니 대랑 그 린센디는 그 고르야노 그랑진 기나 그 달 홈정 길긴 그 소티시에 타우세고 논다 그 그거 좋아 고르 좋아 담은을 아 그 린센디 손지나 영 달 홈정 럼바 그 길긴 남바주 그 소티키 셰텀디 길룬디 판선나 소브종리 냐프추디 아 네이단 디난데 지 잔데리 네인 조고디나 대랑 그 린센디 손지나 영 아 다 제랑 그 로망아디 길긴 누구 냠뇽탕 릴리다탕 소티키 셰텀 그 쇼니 지 갑다드가 아 통통리 조근도 무글랑즈 그 고르 잡요디나 토머 길긴 그 주 제랑아 손지나 영 지 샤와 그 제름탕 릴리 다당이 길긴 길 이끈 드니 샤와드가 처모든 고니나 안더중이 테니 예신양 그 남바 토머 갑다리나
1: 예예예 하긴나 오늘 밤 저는 그런 거 그냥 딱 한다 이드바용나 가든 시신이엔
0: 리트 지지 그게
1: 예 라운데 로지 그 오케이 데카케 라운니라 카탐데 잡아온 가든 시쇼요
0: 네리
1: 아니 라니나 다 노스니 칸라 슈니 바치 에멜로니오 시 쩨디 에르메르티 무스 그고로와리
0: 네리
1: Tumrina, Tarani, Chongi, Jerem Kulu, Nier Mercedes, Mandon, Nilunyuk, Tenera, Timuz, Pagotin, even Timuz, Regan.
0: Los Alos, Quartin Jagging. Dina, Tumur Girding, Gucho, Tagging and Sonina Shawa, Gujerem Tang, Jerry Girding, Gilis Kantani, Lu Manga Shawa, Litano. Dikoni gergin koni kapdaz gadan do dizgin re ti tona gchu ta charan sonjina gergin gili kan de thomar shikori chaso ta gchu shawa gans gin nar thomar shawa ti shikori chaso shawa g nyam nyong yon mar yang do sosu gla kan chi kak kali mong pori thal nyong zgi ti yang g gergin an sonjina ra gchu gergin gili kan de thomar shikori kak kan gans gan thai nyong ni na da zong ni thani gergin g kapdaz ga thong thong re na
1: ya kanto chun de shud da de da ta ti mal ti muz ge yang na sam lo de to kim no ri ja ta ne ye na che to hun chi ke ti ta lo chu na ri na wan ho na ri a ge chi ka ka se go na on ti muz ge sim zu me ti ge ne ke ta ta shi jun di yi di ge yo on da so ti ka te ri ti ta so yin sa sam ji de
0: ne ri
1: a ta no ri yo ke chi
0: na sa da
1: so ri yin ge chi ta ra ni ye ram lo chol en yo wi ba se ata sonma ti bodda na shupi ke chati hajong mamu yimba a bodda jala katu ka ta ji ndanda ri de la thoma nya se sam chi chizu mo to ko yo na yau te jinjo ma to ba ta jinjo yi ma do di a dorna girgin se ge mut ke sha ni yin na a so chon yin na on da man dong yin na on da thom dong yin na on da dong yir ka yin na on da dorna a そんなそんな時間じゃった。だ、ゲルゲンズが持ち人とダウンでやんでし。なり、もまる。ゲルゲンズが死にだとか、あと、ちょんにそんとなにそんなにも全体検査でできる。ゲルゲンズが絶対ダウンでやんでし。なり、もまる。だって、かしんけてだけ、あ、ノブジュって始まったもんやんば。うん。あ、てかす、パチナ、チャンダリナオインけてだ。ちが、こうしゅうごちが。
0: 다
1: chari korong da tuku pata te loma chik chik chik ro kasa wa song a se loma ni ni ni tere gongpa zishin zu o choma kosa wa song a se ta tundi adiyon jingdun dhubi yendari
0: adi yedeng
1: ika arsu yinka chita loma chorong ro nyong wa ta girgin chari taan zugi da da ta loma lala chi dayang tong mepa tuantakon chi maafshi pa timo la Tita suyi na ta tansan ka kallam tawa khapar tawa ti miwa maari. Ni ta lomi ka chamdar nyogun jogowa. Sona wa lomna sura sobdala lomnan ka wa te wa inka chida tak chubo maari lala se zata ta. Necha rikara sona re lomna ranong la rukye sawa sona re sewa.
0: Nga
1: lala chi ane sangi ka chi ki wamo tomo ye gonde te rukwa wa sona re sewa. Ta ti mu jindan ye nari. Ta alam tit ka afsa ka kakak re yinzari.
0: Ngo maari.
1: Tanda ni ta ta lop di ka nukten ka thani di ta, chi ka chakin ka thani di, di ka apsi na chi ka nawaan thumpo re chi sopta di yesa ka lomkhaan sik da chi chokte re da kaptak re yosan di kaptak re chi sopta si da dun chanyin di gyao wa re.
0: Yari?
1: Da di ka apsi na tansan yin na ngoma haa lipi ka chakin thumpo re, di ka apsi na chi Rani sakpar dhe chiga rani dhabdaan yi nyo waare, gerdiyaan yi nyo waare, rani dhubdi kaafsiyo gergin koma namba, rangi gergin sugu ka kaabli teso chikti yon na ngun yamsan chik, simso chik, soma zika yanzika chik, shiak gona chik, shiak maashi wandrawo, dena maanje wandrawo, timundan yin chikari, tatangi soma sola tanda shiak nyoni ya, nye sugu kaafsi ka dhubdi ka chakin teso. Pa petangi so dhubdaan dhubdi ka kaafsi, Tā ngā sū yu tō tēlā ngā rāni kundō bīt nukhā ngā jīt gīr gīr.

0: 제치롱 좀 망초 거랑 그 다저지 제마 총숨 쳐서 내 쳤고 근데 전이 다 체리랑 좀 내나 쳤고 양나 아다 지금 차든 거 참소 바즈 먹줄이 고니 갑대 세지래라 아다 쇼 강뜨가 그냥 암적이 고 데코니 갑다지나
1: 레레 다 후치기나 추랑 그 먹줄이 난 도코노 참소 바디 참소 비 럭뜨가 되나 죽느리 아다 녀르다 참소 비 레니 럭뜨가 마이가 타고느리 참소 방 오마즈기나 샹친 참전 팅거 자노 그 참소 비 레니 럭뜨가 요느리 다 티땅나 참소 비 럭뜨가 앙정다 참소 비 rapper chimchu bi lenir khangam nyang thop thang lok chirka angjang la suqa ge chamchen sauz ko yonre da kal te thakir ke chi ta ju ta mardina da jal yong chimchu bi ler gi yetun chen tig zir kun ndo mo cha chig zi gonre cha chig din nang ne chimchu bi nyang ina chuk ge yang na chimchu bi lenir khangam nyang ina chuk ge tog tog na da di chamchen sauz ta thum nre da ndi ge da rang ge chimchu pa ta do ngu ma cha ding ge chimchu ba zi yim ndo sha sim ru ye khin nre de ne nyu ha mo yin na ata chan chim sha phi kan jan ju ku di kap se nyor ta chim chu pi le nyir khang ra kan jan ju ku ne kan ji tang a tham ga jung khin nyor ta chim chu pi le nyir khang yin nu ma tu chan chim lon ju kong se yin ma re ata chu ra kan jan ju khin bu kong si nyang a chan chim lon ju kong se ji na chang mi ti ga nyor ta zab zwe gu ne re ta ne ta kan ji nang a sha phi chap khong ra sha phi nang dun sa wu ta ku zung ju gu ne re khwe na mang dun jo ji zge na ata ti ging ju wa tang chan chim lon ju su sha phi chang wa re la yang na ti shir kap ku ngak chul ti chi pa yi 참컹나 송이 참라 초줄라 스과근간 참마오 크르크요크 다 디르크도 사우즈 고고고 다 디한친니 다 잔침 샵시가 림콩 단클리리 간지능 암저고너리 다 공니샤코노 따라 림콩 사우즈 단클 마이나 다 비그니 양라 합처크 림바 칸노이 진라 도모요나 당이버다 잡즈위나 링너리
0: 레
1: 드네 입선바 마오이나 다 참미 녀르트 시마 니구 지즈고노 쳇그레지나 아다 참츠바 차든즈기나 조토나 절카 툽트바지 킬린타니이나 마리 짐츠 쳇그가지나 후치킹이니샤나 아다 참츠베 레니르 지글름그능나 아 조퉁근 징지게 타니 킬린이미 추그지탄비 사우즈게 죽너리 니게 타니 아다 득히르케 잘음팸트 어랑글 데긴다 파룰위릭 나우노 데긴 아다게 잔침거 탄비라 수카르글리노 칭거 뉴스 그램 징징이 타네 켈린 이트브노 마레
2: 톰비의 왕후고 사메
3: 시그비의 징오 존사메
2: 잠비 화르킨 텐사메
3: 아마미 시와시 사메
4: 참릭 젠덴드 마츠마 담님옌
0: 아리 디나나 담 지금 틀린데 지도노 다 관주 지네 제 치롱 좀 먼저 그 참출바 응을 이당스 이당나 다 조지르 소소고 돈이 참출바가 다 피니만다와 간덕 돈들이 디코니 주카다리나
1: 아레레 다 멍축라라 지금 데히그나가 주든 참뜨이구나 뉴어트 참츠바 응을 고지린도 고고 참츠바 고머고토 랑고 조지 네츠랑이 아브지기 특주고는스기나리 다 치르뜬고 조지르가 멍튼 조지 니튼 조지 선진 조지 지르코노도 모그릭스미오나리 dan di nang ni nga chu mang chuk chwa ra kha tak chi ni nu mang tun chu jira mi tun chu jin da ni ga re te rang ngin da ni kha sl kob di gu ni mang tun chu jira mi tun chu ji gu chu ni a cham chu pa chap shi gi na ni wa kang tak thun tham ne na ti shu ni rog cham sha la thong mar mang tun chu ji gi na a da chi rang gu tun da ka ni chi la ngi ra a te ga rang ga rim dan ta cham chu pa sha tang na a cham chu pe a da chu ji gi chu na yi shi sa wu zi gi le ta rang ga rim dan ta jab chil chim khang a chim ti na do na ata rangab de ngang ngi ni gin sin yusa kang tro ko mandang sara khasbe gu sa kang tro ko ti kor ne yeshi be nu jig ni dondong da chamti ke jirim chungma a chamchu pangak chu le nan do na da chamchu pe chotun chamkhang a thungo ye joina chuk ko da chamkhang ne chotun dimri ge ko dinang a chapshi ge joina chuk ko chamra chuk ko dinang a chapshi ge joina chuk ko da chotun tang jilwe yik cham ji joina chuk ko da da chamo chamchu pa ga ngana lang na chuk ne da lakur da chamchu pa ga rangab lak ta ga te ni da ngul khang na chuk ko lang kur do tum ана чук данд жангу лекунда мо маңаз кынага суңни да чөтүнгүн гөрдүнжи варсым чыңманган алаңы рынгы чимтин кигын зүлө ергина чукнери нен түркү чөжи марту чөтүн жамба чыңма дарынга чымкыңа масуңа такыр чымчу банган кыркы чыңнара чукнери нетүн чөжи на да чыртынгы нетүн чөжи да чедели кунгу 조든 통고 예땅에 드니다 쳇디리 쿵고 조지 땅 질라요 누가 아딩은 참아오 출데 이군레 갈때다 도요 니친 따슈 쿵근가 그니리 땅느지나 아다캅트리 참츠파 따슈 쿵근가 송이 도요 니진아 무트기 아다 돈득 거지름 사우즈기 질은 예리 아드니다 크르크스그누 능니테 아이심루 예리 다 디슈크 잔침금 주요 담뱁살셰이나 축너리 아 드니다 능니 양근도

0: 다 디타니 각치르과 그 거리와도니 도요 니진다 다숑 큰거는 입시라 고용주도 졸리나 축나리 아더니 입집디 리쿵거 닐십거 고름지 그 조기 조진다 멍멍 십슈 큰거는 아튼당나 다 참소바 송이 조지 익차이나 축거다 디 링거이나 축거 참마오 아챠후리 다루거이나 축나리 더니 다 익차라 링거 참마오 예시베 땅이 멍멍 십슈 큰아다 능니 메빠 암양나 능니 양노가 타니 땅벅 삼치르도나 축나리 다디 마츠거 집디 리쿵라 멍멍 십슈 큰거 조튼다 줍고 누캅스 아다 나튼조 요나양 디타니 삼치르도나라 축나리 멍멍 십슈 큰거 십실 직 조기 도요 니진다 멍멍 참캉아 십뜨기 누직니 참츠바 도요 니징거 땅벅 칸엘리 다 참랍시기 능니 양와 암 양나 능니 메노가 삼치르도나 축나리 단 두디샤나 도모즈그리 디칭거 다 남바치 잔첨당질위 나투나 특히 첨츠바즈응거출이 고통나 영덕 탑람질이 첨츠비 레니르럭트 요네가 차등거 첨츠바즈응거출이주 시그 갈치거
1: 레레 과든치 야양 카나바 디나데랑글레 첨디나가치 간수 샹친 허리 첨츠비 레니르캉거 첨츠바크조반 소질다등이 다 땅스급 담친 다치 강롱글람카나 ᱟᱫᱟ ᱪᱷᱟᱢᱥᱩᱯᱟ ᱡᱢᱟ ᱡᱤᱫᱟ ᱛᱟᱝ ᱡᱟᱪᱮᱱ ᱩᱱᱫᱩᱜ ᱢᱟᱝ ᱪᱚᱜᱟᱝ ᱜᱚᱨᱜᱚᱱ ᱜᱚᱨᱠᱨᱚ ᱛᱟᱝ ᱜᱚᱱᱩ ᱫᱟᱢᱩᱜ ᱠᱚᱨᱱᱤ ᱛᱟ ᱡᱤᱯᱥᱩᱜ ᱱᱟ ᱪᱤ ᱧᱮᱢ ᱡᱚᱜ ᱜᱚᱥᱟ ᱛᱚᱜᱡᱩᱱ ᱩᱭ ᱜᱚᱥᱟ ᱠᱟᱝ ᱛᱚᱜᱡ ᱭᱚᱠ ᱫᱮᱥᱩᱜ ᱫᱟᱱᱤ ᱛᱟ ᱛᱟᱨᱠᱤᱵ ᱥᱩᱝ ᱛᱟᱝ ᱡᱚᱝᱡᱤᱢ ᱵᱤ ᱛᱟ ᱠᱷᱚᱭᱢ ᱥᱩᱝ ᱜᱮ ᱡᱚ ᱠᱷᱮᱨᱮ ᱡᱮᱨ ᱫᱟ ᱛᱟᱝ ᱠᱟᱵᱫᱟ ᱤᱱᱨᱤ ᱛᱮᱱᱟ ᱛᱟ ᱡᱤᱯᱥᱩᱜ ᱤᱱᱟ ᱟᱫᱟᱝ ᱟᱪᱩᱯ ᱪᱷᱟᱜᱢᱩᱝ ᱥᱟᱛᱟᱝ ᱥᱟᱡᱜᱤᱱᱟ ᱨᱟᱝᱨᱟᱝ ᱥᱟᱣᱟ ᱛᱚᱱᱫᱤᱜ ᱪᱮᱢᱟ ᱪᱷᱩᱝᱥᱢ ᱪᱷᱟᱡᱜᱟᱢ ᱪᱷᱟᱱᱱᱟ ᱡᱟᱪᱷᱢᱜ ᱞᱟᱢᱠᱷᱟᱱ ᱫᱚ ᱡᱤᱞ ᱫᱟ ᱛᱟᱝ ᱛᱟᱠ ᱪᱚᱡᱩᱱ ᱫᱚ ᱠᱟᱪᱷᱤᱠ ᱨᱮᱴᱟᱨᱟ ᱛᱟᱱ ᱫᱤ ᱴᱷᱩᱱ ᱫᱟᱱᱤᱭᱟᱝ ᱨᱟᱝᱨᱟᱝ ᱟ ᱠᱷᱮᱜᱤᱝ ᱡᱚᱱᱩ ᱪᱷᱟᱡᱜᱨᱮᱡᱱᱟ ᱛᱟᱯ ᱥᱟᱣᱟ ᱪᱮᱢᱟ ᱪᱷᱩᱝᱥᱢ ᱪᱷᱟᱡᱜᱟᱢ ᱪᱷᱟᱱᱱᱟ ᱪᱩᱯ ᱡᱟᱪᱷᱢ ᱛᱟᱝ ᱨᱮᱭᱚᱜ ᱠᱷᱟᱨᱜᱤᱜ ᱱᱟᱛᱩᱱ ᱠᱟᱝᱡᱜᱟᱢ ᱪᱷᱟᱱᱱᱟ ᱨᱟᱝᱨᱟᱝ ᱠᱷᱮᱜᱤᱝᱨᱟ ᱨᱟᱝᱨᱟᱝ ᱠᱷᱮᱯᱤᱱ ᱥᱚᱝᱪᱩᱵᱮᱪᱩ ᱪᱮᱛᱮ ᱪᱷᱟᱢᱪᱩᱞᱯᱟ ᱱᱟᱜᱪᱩᱞᱤ ᱤᱱᱟ ᱪᱷᱩᱝᱱᱩᱜ ᱠᱷᱮᱜᱤᱝᱫᱟ ᱭᱚᱠ ᱛᱮᱫᱟᱱᱟ ᱪᱷᱟᱢᱪᱩᱞᱯᱟ ᱱᱟᱜᱪᱩᱞᱤ ᱮᱠᱚᱴᱤ ᱠᱟᱯᱛᱩᱱ ᱫᱮᱛᱟ ᱪᱷᱟᱡᱜᱨ ᱥᱮᱨᱡᱤᱱᱟ ᱛᱟ ᱟᱜᱪᱩ ᱪᱷᱟᱢᱪᱩᱞᱯᱟ ᱪᱷᱟᱫᱤᱝ ᱪᱷᱟᱢᱪᱩᱞᱯᱟ ᱭᱟᱝᱱᱟ ᱡᱟᱪᱷᱢ ᱞᱚᱱᱡᱟᱥ ᱜᱤᱱᱟᱨᱟ ᱥᱚᱝᱤ ᱪᱷᱟᱫᱤᱝ ᱡᱟᱪᱷᱢ ᱞᱚᱱᱡᱟ ᱠᱷᱟᱨᱟᱵ ᱡᱟᱪᱷᱢ ᱞᱚᱱᱡᱟ ᱛᱮᱱᱤᱭᱟ ᱥᱚᱝᱤ ᱫᱟᱛᱟᱝ ᱡᱟᱪᱷᱢ ᱞᱚᱱᱡᱟ ᱮᱪᱩ ᱛᱟ ᱡᱟᱢᱵᱟᱜ ᱚᱭᱚᱜᱟ ᱪᱷᱞ ᱢᱟᱱᱤᱱᱱᱩ ᱛᱟᱱ ᱫᱟᱢᱩ ᱜᱤᱪᱤ ᱫᱟᱢᱪᱷᱱ ᱱᱟᱱᱫᱟ ᱧᱮᱱᱛᱷᱩᱝ ᱱᱟᱱᱫᱟ ᱜᱤᱱᱟᱝ ᱟᱛᱤ ᱫᱟᱛᱟᱝᱤ ᱫᱮ ᱤᱪᱷᱤ ᱫᱟᱛᱟᱝᱤ ᱟᱫᱟ ᱚᱭᱚᱜᱟ ᱢᱟᱥᱤᱪᱩᱛ ᱥᱤᱜ ᱠᱟᱪᱮᱜ ᱛᱮᱫᱟᱝ ᱱᱟ ᱛᱟᱝ ᱛᱤ ᱪᱩᱠ ᱜᱟᱝ ᱜᱮ ᱛᱟᱝᱫᱤ ᱪᱷᱟᱢᱪᱩᱝ ᱨᱟᱯ ᱪᱚᱞᱢ ᱞᱮᱥᱱ ᱛᱚᱝᱪᱢ ᱫᱟᱱᱤ ᱡᱚ ᱞᱮᱥᱱ ᱫᱤ ᱥᱚᱢᱨᱤᱜ ᱵᱟᱨᱟᱱ ᱫᱚᱱᱡᱢ ᱵᱟ ᱛᱟᱢᱡᱤᱱ ᱪᱮᱵᱨᱟ ᱥᱚᱢᱡᱤᱱ ᱜᱟᱝ ᱠᱟᱨᱣᱟ ᱦᱟᱨᱡᱮ ᱵᱨᱟᱠᱤ ᱨᱟᱯ ᱨᱟᱠᱤ ᱛᱚᱱᱨᱵᱤᱱ ᱛᱟᱨᱠᱞᱣᱟ ᱯᱷᱤᱜᱞᱚᱭᱤᱱ ᱪᱮᱪᱤᱵ ᱛᱟᱨᱠᱞᱣᱟ ᱚᱜᱟᱱᱪᱤᱜ ᱥᱮᱨᱟᱝ ᱨᱟᱯ ᱥᱚᱱᱢ ᱨᱤᱱᱪᱤᱱᱤᱱ ᱞᱮᱥᱱ ᱫᱚ ᱛᱚᱝᱤᱱ ᱥᱟᱝᱪᱤᱱ ᱛᱟᱝ ᱤ ᱥᱤᱴᱢᱟᱱ ᱦᱟᱝᱠᱤᱱ ᱜᱟᱨᱚᱜ ᱡᱚᱵᱥᱤᱱᱤ ᱭᱟᱱᱭᱟᱝ ᱠᱟᱱᱟᱵᱟ ᱛᱤᱱᱟ ᱱᱤᱨᱠᱟᱵ ᱥᱟᱵᱫᱮ ᱢᱩ
2: ᱥᱚᱨᱢᱚᱱᱟ ᱢᱮᱥᱩᱱ ᱢᱮᱝᱜᱚᱠ ᱠᱤ ᱪᱷᱮᱞᱟ ᱡᱟᱝᱠᱞ ᱥᱤᱫᱚᱱ ᱪᱮᱨᱟᱝ ᱟᱜᱩ ᱥᱮᱞᱟ ᱱᱤ ᱥᱚᱜ ᱧᱩᱨᱤᱱ ᱨᱩᱣᱟᱢ ᱡᱚᱱᱠᱷᱚᱱ ᱛᱮ ᱥᱤᱜᱫᱩ ᱥᱮᱵᱟ ᱭᱟᱝᱱᱟ ᱟᱨᱚᱥᱱ ᱥᱮᱵᱤ ᱠᱟᱵᱥ ᱟᱵᱤᱱᱡᱟ ᱠᱟᱫᱚᱞᱢ ᱛᱟᱝ ᱠᱷᱟᱨᱞᱢ ᱪᱮᱭᱟᱱᱤ ᱥᱟᱞᱩᱦᱤ ᱠᱤ ᱛᱤᱢᱱᱟ ᱢᱮᱥᱩ ᱪᱷᱤᱪᱤ ᱡᱤᱜ ᱭᱚᱥᱭᱟᱱᱤ ᱛᱟᱝ ᱛᱤ ᱣᱮᱥᱪᱩᱞ ᱥᱛᱚᱝ ᱛᱚᱝ ᱥᱩᱞᱟᱝ ᱧᱟᱢ ᱡᱩᱜ ᱥᱟᱜᱤ ᱠᱮᱞᱛᱤ ᱢᱮᱥᱪᱩᱱ ᱥᱚᱢᱟ ᱭᱮᱱᱟ ᱛᱚᱛᱩᱢ ᱢᱟᱨᱱᱤ ᱛᱷᱟᱨᱞᱢ ᱛᱟᱢᱵᱟᱫᱟᱨ ᱜᱚᱨᱢ ᱭᱚᱵᱤᱱᱟᱢ ᱟᱜᱩ ᱥᱮᱨᱮᱢ ᱨᱩᱠᱤ
3: ᱛᱚᱨᱢᱩᱱ ᱢᱮᱥᱩᱱ ᱠᱤ ᱪᱷᱮᱞᱟ ᱟᱭᱚᱨᱠᱩᱞ ᱛᱷᱟᱝᱜᱤ ᱱᱟᱝᱜᱟ ᱱᱟᱢᱵᱟᱨᱡᱤ ᱪᱷᱮᱭᱤ ᱢᱮᱥᱩᱱ ᱢᱟᱨᱩᱢᱟ ᱛᱟᱝ ᱛᱷᱟᱝᱜᱤ ᱠᱷᱟᱞᱵ ᱡᱟᱢᱱᱤ ᱢᱮᱥᱩ ᱪᱷᱚᱞᱟ ᱡᱟᱡᱤ ᱥᱤ ᱥᱟᱢᱵᱤ ᱢᱚᱪᱷᱞ ᱛᱷᱟᱝᱜᱤ ᱱᱟᱝᱜᱟᱞᱤ ᱪᱩᱯᱤ ᱡᱟᱝᱠᱞ ᱥᱤᱵᱟᱭᱤᱱ
4: ᱠᱷᱛᱟᱢ ᱠᱮ ᱵᱮᱱ ᱵᱟᱨᱮ ᱨᱮᱱ ᱛᱤᱡᱮᱢ ᱵᱚᱡᱟᱭᱤᱱ
5: ᱛᱤᱡᱮᱢ ᱵᱚᱡᱟᱨᱮ ᱨᱮᱱ ᱠᱟᱝᱡᱩᱝ ᱪᱮ ᱥᱮᱠᱷᱛᱩᱢ ᱭᱤᱱ ᱠᱟᱝᱡᱩᱝ ᱥᱮᱨᱦᱟᱝ
6: ཡན ཟ ཤང སེ བེ རེ ཁ བ ཅན གེ རེ ཏན པན ཏུག ནམ པ དང ལོང ཏན ཏན ཏ ཅིན དེ གེ སན ཁོན ཧན ཇེ ཁན ནམ པ རེ ཁམ ཟང ཨ ད ཏ ཁེ ཅག ཡ ལམ ཏ ཇོ ཅན པན དེ ང ཚོ ཚོར ཁན ཡང རོ ཉན ཐིན ཁན ཨོར ཁ ལོང ཐིན གེ གང ཇོང ཤ ལང གེ ལེ སན ཡིན དེ རང གེ གང ཇོང ཤ ལང གེ ལེམ སན དེ ངེ ཁེ ཅག ལན དོན ཟན ཏན སོམ ཅིག ཤེལ ང ཁ བཟང ནམ གེ ལིན དེ རང གེ གང ཇོང ཤ ལང གེ ལེམ སན གེ ཇོ ཅི ཡིན ན ཇེ རམ ཁྱིད དང ཤེས ཡོད ད གིར གིན ནམ ཁ ཁྲ ཁྱི ཡོད སོན གི ན སེ ཁུ ཟོམ རིལ ཧོམ དང དང པུ གི གིར གིན ཡིན མ ཚི གི ཁུ རང ཡིལ དང སོན གི ན ཨོ གི ཡིག ཟི གི རྩིལ གི ཤོང དེ ཡང ཁན ད ག མི ཡོན ཉི དམ ཟི གིན སེ ཁུ དེ གི ན ཁུ རང ཉི གི སློབ སུ ལ ཟོན ནུ གི ནམ གི ཏ ཡིག ཟི གི རྩིལ དེ ཟོན ནུ གི ནམ གི ད ནི ཡིག ཟི གི ད གི རང གི ཚོ བ ར ཚེ ཤུ གི ཉི བ ཆི མུ ཟི ཐུན ཡོན ཉི ན དེ ཡན ཞི གི སློབ སུ ར སློབ དུ གི ཤོང དེ ནི ཡིག ཟི གི ད ཡང རང གི སློབ ཁྲི གི ཁྲོ ལ ཤི གི དེ ལ སློབ མ ར རེ ཤ ᱛᱚᱢᱟᱜᱟ ᱥᱟᱨᱞᱚᱨᱟ ᱯᱮᱡᱤᱱᱫᱮ ᱱᱤᱣᱟᱪᱢᱩ ᱛᱷᱩᱧᱚᱱᱤᱱᱟ ᱞᱟᱥᱠᱚ ᱢᱟᱝᱯᱩᱡᱤᱠᱞᱟᱠᱟᱱᱤ ᱠᱟᱵᱫᱟᱭᱩᱞ ᱛᱮᱱᱟ ᱡᱟᱥᱤᱧᱭᱟᱱ ᱠᱷᱚᱱᱟᱢᱵᱤ ᱟᱝᱟᱪᱤᱞᱮᱱᱥᱱᱫᱟᱞᱟ ᱥᱟᱱᱡᱤᱱᱟ ᱯᱨᱚᱦᱤᱭᱚᱱᱤ ᱛᱷᱤᱡᱤᱪᱤᱥᱮ
7: ᱛᱟ
4: 땀 땅 흩땀 쓰이니 샘 땅 심어비죠 돈 땅 돈 갈랑니 리 땅 리어접죠
5: 소문 워스크라 농친제 강종 쉐릉 린친다 년부라가 쓰시
7: 야그긴 데모
8: 데모
7: 아래드그나 때른 샤바게테 승그촌니 강종 샬릉급 잔든데 당니 노촌년이 되지 시시니
8: 로츠미크
7: 내가 간다고 선진아 소프트가 소프트가 탄데 존누가 남길 심으지게
8: 다른 거 소탄데 다른 게 있는 다른 게 점성 거 샤와진다 다른 거 다른 거 비트 거 샤와진다 또 뭐 그 다른 거 남나라 뒤 심았다 다 다와 뜨송이 다 찢다 송이 다시 그런 것이 그 맘바 동동 거 살아 있고 또 뭐지
7: 다른 게 소프트 거 샤완데 듣고 타서 스카 큰다 심었다
8: 다 각다 그 시가 다 만용아즈 착크즈나 초코 다 카크클라크세나 다 로트클라크소나 다 치즈군으로 다 카크할 차초달레 차크랑 다브는가 다 자자근직테는 데인다나 카강트테나 드나요 자사르드라 요크모타 다지토니 디안치크 타카트 카프크토니 응원신나나 마르 카프크토니 기긴 응가 기긴라스고라 진티케 오크 디안치크 회로라스고이나 응시가 오크 그게 다브는지는 자친데틀라가 푼스고 이난 그더니 시가오가 로트크더니 또뭐 레터랑 한식 각 잼바더니 각 요크 요나스드르나다 로마 정마인이나다 당선 로마다 원칙 로마도 문제다 중다 로마라 멍치와다 치는나다 우진년 도메 말 던도스톤 도메 끈이나 다제스는 끈이나다 치드르나다 로만들라스와 끈이나 톱중을하다 쓰는 지구노 제라카 흔은 키치노 제라카 크소니나 다 디진터 남나라 다치스군으로 다 디토나 녹음이노 다 도무가 난스다 시시 그 디라크는 땅 시긴 거 각 시게 되고
7: 제 각은 더다 특당나 교런 게 생기나 더 특수도 치기자네
8: 디진데 그 회군이는 게 로트라서 대한지 그 나나 총진이 가지고 남은 점이 되게 답답하니나 리니 컨설라시고는 또 뭐 회적이 그 도서도나 그치라 하나마 꼭 소마촌이나 다른 게 언니이나 다 소마니나 다 너나 집집지나 납치 담바나 맞 뭐 요금 언젠다리나 때나다 다른 게 기긴식이 비차니 소말라인이나 다 영 거기 아르콰일라카인이나 다 우진 안도 탔으면 그 지금 나오고 된다고 그니 다 소말라 거기인이나 건축했더니 삼로거더니 소중되니 거기거든이 다 가진 다만 나죠 그 요나라 런게인이나 소중한 샴바테인이나 흑부터인이나 대인이나 생크이리 대라 아직중이리 대해이나 소중한 아종화던이나 근처 종화던 자위군이 그초라티나 나녀가 지금 됐던 대해 소소더니 그 지심나 모종은 대더나 그초인이나 기긴 그 응초인이나 너 기긴 그초 너무 가차가 린다 그초 심나나 인이나 기긴나 그 너무 그 쓰라 그 장가 그 샤와라테 말이 대해나 하라니 섞버다 기긴이나 기긴 언통 기긴이나다 로마라 시가 로마 아린다마나 쪽가 티나라다 로마라 따튼 시가 그 고니다 너무 그냥 지진이 루트이나다 다주이나 그 시심다 쓰라 그 그스고노 도모디
7: 너무 그 담질까나 바이달 시작이 갑다욕
8: 오 따트 뭐 담제 만지라 다시 그 만지라 따티는 섬마세나 다 그 뒤쪽 그러면 된 거 땅에 놀 디즈가 도모세다 같은 큰인 게 된다 손에 도모지 뜻들은 다 소중아 지그 샤니 다 지그 그 뭐지 그 시샤니 도모들이 도모지나 다 전다능니 그초 같은 큰인 게 니장 공만 소니나 자통아 조성아 성아 그초 소자 용 조성아 성아 조성아 성아 다 그치더니 아직르제 자르드 드니 다 리카 진다만 아주 망할린 리니 좀다 응아 차려 응치 아직고 티가 또 됐다 진전다는 거다 도마 소중하지 샴바지 다 소마운데 딜럼다 와크마샤 아데케데케 딜럼마지 샤바다 소중을 와크 샤주마샤 그랑 크다 그글라카 존누그틀라가 남지라카 가치 코카나마 다지 양은 고르마 되게니 그게 지 장주 전국은 도모들이 되다 기긴 초크 촌디라카 소가통 지웅아 온치르 총인을 닝 조치서다 땅이 엄마가 신나다 엄마가 다른 게 있는다 기긴지나 땅엄마가 다 타크트 그 지금지 코나라 시그 그게 근주 코나르다 좀니 그즈노다 신능선선 근이나다 느케티나다 소만노모 아르자치 종게지 땅이라는 게 니크나라 니치치다즈노 다도무지
7: 제제제 아타 쿄랑게 선게나 티어긴트 다 톰르 거긴 마이 공그스고너 그런 게 녀터 거긴 예누기지 그 녀터니가 주 생큼글라 그는 결도가 선다
8: 어 이제 또 다시 온 거, 다 당만지나 섭신 거 가서 이제 다른 게 사르래 있는. 안 넣으신 건 강한 다 망하지 마지. 다 다른 이제 또 섭측 기근글이는데 나왔으니 좀 다 다 숨어 남한 건 이제 다 섭측을 하라 지치고 주고. 뒤에 지금 등 고무고 망하지 않는 다른 게 이제 나다. 어느 시라 지그라 다 치나라 다 그런 걸 내건들. 그게 다 남이나라 다른 게 이제 나 섭측 담비고니 그런 걸 소마가 다른 게 침지가 숨는다는 걸 소마가 샤와테는 게 안 통해서 못 하게 살아니.
7: 아제 지름게 겨긴지기는 예튼니 어른게 소가 시게든데 인기나 타그트 토스던 데키지근데 샤와드고 타서 어른게 어느 희글하거니 숙컨르카나욕
8: 나니나 녹크나 샤왈이군 도모데 딘나타 단 녹크 로마츠마니나 타크인이나 지금도 롭중글아 그 데히글아카 지게 숭생가 디아지게 점득글아카 지게 생가 로기긴나 잡추라탐 마이테 마 딘나타 시가다 기긴가 심히트 마라 오크 메르진든 바구지타 라카첼긴 고라 모토모리저 야랑게니나 랑 던시 사제니 니제비 랑게니나 기긴즈르 기긴즈는 던시 사니적고 시사니 제비다 랑게 나타오가 뽑아 침부군이 딱금금 냄비군은 또 무지 이야
7: 아른가 소드브크 고름 디촌이다 지게지 아른탄 체히우단데 인삼킬 도무가 지금 샤케요
8: 도무라야 망가 망가라야 되는가 고이선지 ngarngi ngna kai gi gi dr kai gi gi ngi han chi kung il lo ma tsam la ta ta lo ma ta ga yi zik lo chi te i ri tkhang dr de ge na ta chi na ta lo ma tsam ma la la ni na kan chu zong ni la la ni na a ja yi ga sha ni la la de lam sha ni la la ki ch chun ji sha ni la la ta mu ga sha nu la ka mang la la zing ni na ta ok a jang di ra ta ma sha ni ang lo chi la ta ra me ne ni ta ki gi ngi na khe khe ri tkh na mo cha ri ta khe khe san ng ga chu ni ta ta lo tan dum na ra Dokumennya, hama kekuara, geging dalam tiang jika suatu kekaya dalam telas hola secara tak kekini nekup kini cek untuk muzri. Tiada nada cina nada lama telas hola tak seperti ni nada. Jika sih kita yang na agan lah telas hola tak sih ke kau agan nanti sih cecangan juga. Tapi ngah tahu ni nada jika sih agak ringgi ni nada jika ni guna tomo geging. Tiada nada ringgi ni nada kecun ni nada jika sih kelama lamkan dan demi jika sih nada sih ke nanan titik titik. Cawit ini nada kecun ni nada jika sih kita ni agak terlalu. Tapi jika sih kita ni jika sih nada cerah sungguh ni kesim luaran batik ni. Tapi ni nada ringgi ni nada tan jika ni kita ni okan kita agak terlalu ke zaman lama senang teman tu kuti. 안치크 지그즈긴데 그게 다통 그르니 노쩨가 그게 나 이즈가 되게다 크야 가투치니 오다 코니나 다 친드니 가르뜩나 마니로 다치기 이즈가 가르뜩나 다스고 데라 치시 데트메 라브샤 잠발은 쿠순지 쿠순지 주 뜨무가 생컴요리 되게 살아야리 동마다 톱치나 다 담아니 로종 시기상 거 못더니 롭치나 지투리 다탄 걸로 맞드나 샤발이니 오카시가 기겐지엔 린디스티 젠테 코네 토무라요 다브스티 콘드나 니나라타 이즈키 토니 시고 시코 존니 토네 다탄니 로친 능고노 토모야 시고 마뇽아즈요
7: 제제 다 톱타기 나나 요르타츠 톱정아 심샤나즈 더니 이즈키 갑시간 데텐다 더니 톱정아 영샤 더니 이런 거 마음 바고 푼딩 거 쇼네 영 녀주군 고 섬디 다르타 점리로니 도무 소마영 요 더인기나른 게 다 이즈가 된달 더니 소마 쇼인기나 다 소수 등 더니 소마 께서는 점리르세고까 여긴 더 손기나 랑기라 이즈는 저 힌 도무이너라 다 소마 쇼체트 지금 더 쇼는 무슨 하기지리 그렇죠. 그렇죠. 컨테이너.
8: 오, 당가는 이제나 니통 지르 남아게 다른 게 이진다 또 뭐 이진 나가슴 너무 들랑이. 그 다른 게 이제나 로트 크슨이 정화이래 이런 거 동게 정화이래. 대한지 그다 개축 반잖아요. 자비니. 다른 이는 로트 학습 지든들 로트 학습 능이라 기긴 정말 향기 되게 그치랑 같은 나와고니 정이 따다 이게 혹시고 그 부터 도만도 그 기긴 감망지요. 나 다른 지나마요 랑은 문식디나요. 따다 티싱 땅가는 게 이제나 다른 거 동게 정화 시선 바이더니 아가밀라티 대던 탈로만 망하고 그렇게 놓치고는 링크 히는데 아잖아 마페나 링가 니 크모히나 니 크모고 치치다 다우초 치치시 통금 된다나다 로마 마트 놓치고는 도무지
7: 이긴 수강강이란
8: 이진 동원이나다 암도롱어 근친이 아크 긴든 다지긴 소니다 알라샹 승거 이진랑더 특치르 티도다 다그 아크 응은 잠충은이 되는 사치 그 디진랑더 예흔이 아자파탄바 잠충을 근데니 스흐릉거 종치그 군이야 종아인더 다 디진도 좋습니다
7: 하른 그치 게임크가 그 이즈근데 장내나 교치 양나 대시가 감이 제보여래 되게 장
8: 동원이나 생금이나 다 뇽득이 당니 다른 게 있는 지증들라 장화이디 다 내림진 다 가니 도모들 지진이다 다 소쪽 소마 하라 소치 이게 그 랑그랑이한테라 당토이리 티안 찍은 네브라즈 다 지글랑 테트나다 시가다 니나 다 랑게 가는지 소마 용아 카 동어스부터 했더니 대한식과 그런 게 장성 시간사 그런 게 게토 따라서 왔다 그런 게 이제 학습 수업에 보니까 너무 하라트라 그런 게 힘을 듣고 너무 들어.
7: 지지 다 이기증도 교육다 선진한 그런 게 다 솔직히 확실하여 결근자 소마도 뭐 맞지 희생의 것이고 그 그런 하는 소문이 있겠어요.
8: 다 소마 하트라 합체 소마 응합자 비자 오지 기기는 기기는 지가리 오지 Дакшонина жигдингалака мажсу алашансын жигдин ты коналын гыжамба кичи линжугуда тисутати нэнгэмикму та линжугцунама алашансын жигдин кичи нэнгэ жеритат келонус
7: жиже та диги рангэлика гысура томачонд ломан абгэлга игзгэндэ кэссэн и дианшик гэргэнч карьерян дэ кэссэн диг кунун дик вардэнгэна рангэти сүлэн хамамаз дэ тха кугога атта кудюте кавтоте кёрэнгэнгэна шава гэтэссэн гэтүни дамуг семна хтовхыра дамуг семгэ кэнхунт сэгэ читант
8: тэнгэна кэшунина нэрэнгэ тижэнтэн хэжигэ чини томач усо кунут тэ гэгэнч эргэтини кэчэ ангэс ломачи тэмди тэжгна та кэчэрэнгэна кэшунина не самхирму тэнда кэшунина тэмди тэ гагэ сэгэ жапчуратук та кунчурач гэтүчина дзэчэра ревасэтэна та кэрэнгэрэнгэ нэнгэна кэчэл хэсэм сэмэ кэтгэгүни ангэ хэзэн нэсэкэ шалаэтэгэна та кэчэрэнгэ ботэнгэ тэнгэ ботэнгэ ацэ нгарэнгэнина та ташунгэнина нимакунратэ тэ Жондатенгэнина нимашгунуго цекэ та марат маршани кызоткэнина тежэнтэ цанутэ тавэнгэнина та та занкурири тома нирингэнина нимакунатэ машумэра тэгэнина тангалупта кэтэнина тежэнтэ нихэ лутчикуну лутчэтэлэнгэнина тэгэ кычэ жанжуга самбаутэнын ахту кэтэ чичэшэвчук
7: та тицэн лгамазгуну цамаран тэгэ шинсүни дал хусугэ тога кутана рэнгэ чамзэнгэнэ тани чиг та янсиг шаама хоргоса янсиг рэнгэ чиг цэгэзэн ганды юса тому юк
8: тумутанина та чимсэнгэ тэкэ чимсэнгэ нямбэ юнамара табарцы кузун нина гацы ку зондэн гшавали сура чимсэнгэ нина рикунандэр аза даваны за пасэнгэ вакэ шэнгэ шавали гунун дэн дэнаунэр та тиндуна та шайра зардара та амалас огэн гэнина тэрлас ва некэпкэ катэдэн тэдэна кучотан я некэпкэ кучу шава унэрэн гатэму лонмар малына тангэн шавала жапчуз мату кэгэшкэнгэ конкурэтэ мэйкэ тиндуна тангэдэни Sekarang susah aku ni, tak sahun tu juga. Tak sahun ni mati, orang kiri sini orang kiri sahur tu, yang tak kuno temudir.
7: Orang kiri yezik ni tu ni, tak orang kiri yezik azan tu kan, namjir zina cukup, di tatsil zina cukup. Tapi ni orang kiri mahu pakai pendingin kaku ni, cuma tak.
8: Kaya kiri tangan yang na, yezik kiri ini macam ni orang kiri angker atau kiri juga. Aja ni orang kiri angker juga masam dah tangan ni. Mahu orang kiri ni na yezik ni ni na ta, nama ni ada. Пичатай жу тенгангела намнара чөсмиё та жимсен сылазна нганыня тарсы нача цукутанга сиги луникын көрсөңдө нерин кынды та аранга никергну анага тинуту мумманга та нина узу ук чипагны нара та чипат шимбуту моюну нанара та онда аранга ломага ажаланнина та ая та нина аранга юнденте жумматка та тарвасы тутуна лидану камамамга тенгангын сымада танатан омагын гангенина та Самдарин омага семнаны та анга ханяга цахыргыни ота тымугы үндө она ота чысы мапене жуну та жамбаз кытта нина шай чоңчоңзу мажа тэнгина гонзым цари ти гону мажа тана анга нина семарын кыгыч кичи гону тымдыр та тиги мачене тигел танач чутуна тигел идан утур мора кын мазу юны чыңда нарынга семата тарта нина анга нина анга жигизги чипу мхиграр кында чаң чипа чимбу марта та жигизгла гану ям тэгэ луман хэ лучэйну тихчэнгэ тартайнина кэшу цамайнина та хэчэцхэдэгэнэ tomo yizga ga kin tomo mawa na ngar nge lichinga su tona ngar nge go khat kin ngwe nga yizga su su ditna ngen ga gor mu kama kam ne rme ko ni ngar nge lotri chu tyan chi yizga de ko ni kon ta pe ju te ngar nge chosen tambo yu ta te ni na kong ga ni na ta ga chiwa chimbu na ni ra ta yizga ni ka pe ma tina ta tomo ga ngar nge sim ga ta ngo ma ga xi ga ko sim na de ne ma mo chi ga ta ngar nge sim te ga na mi na tang gi yu
7: Ri, ta kacha ta zunga ma yuqa ri. Tegna, tebzinta chu kacha te guwa chanchi, chu laksam te guwa chanchi. Nga rangi tau sungi na yigzi chekiwa za maa ramo. Yena yung talam sosu ni ta gir tong ta ni ujung sosu na xangriyang maa pe ku ni. Tebzinta waka talam sosu na yung ndakhi na ya makhi na hrtunga waka yigzi maa chiri, shpeli, tiga ku ni. Dechiga calib zinra za chirgi yuqa mo. Salam da shizga shirtansa.
8: Yigzi jitsen dayna daga, tangka ga jitsen dayna daga, tsoma da kaga rmo gara riz chawanda, tsoma nina tatung gara gani rmo, tatung gara gani dung ta, uzi nina ta tabar jesho na kana nina tangka ga jitsen dala gani, tiyan chikan da nina kaga nika angi sarga jiwa ni tamo ra, tiyan da ta yigzi nina nina taitang tsoma ra, taitang tsoma na ta uzi nina tangka ga jitsen dala shiga tabar nanka zambalang na, ndi jeshina kina ndi gagu nukta nirtangda shiga jimaani jimaani. Ndi chida nata uzi nina tangka ga jitsinda ta lukun chimuzgilaka lakutana ta gurumuga laka trambu zikita thuga ta trumbu, trumbu laka shiga uka chaga yanchita, chaga maa ga yanchita, ta maa tikuna tumurari. Tindana ta uzi yigizika jitsinda njina ta gurumu nijaa kani, gurumu samjaa kani, gurumu ngabjaa kani, ta gurumu tijiga kaka tangka jitsila tina zikita rinkunga ta maa nukchinga tila tangniya daga yigzik jitsinda ishiga uka da lankinda ta chi jimaan yugunu. Tiyanchika kaya njina yigzik jitsinda kaya ramuga nambayi na yugu uzi kawa nara te kaya ra ta zhona ta nyan samagin ki hara tina tiya uka shiga yichi tawaan dinu. Thangka jitsika toni kaya njina yang nilalaga kaya njina yang gheganga alamatina yang yigzik jitsika toni alina yigzik jitsinda njina thangka la tina tichi kaya njina dhotun da ta chungu. Tichanga ta ujini ya maka longchura ta shige nu, ti chinga ta kaya nina ta nisangmaa nde nina ya shige yi ka tangwaan dini dala lagu nu ya jangka chi mandra.
7: Ta yigzin da dukundi, chomra yu suna xinga karki pe gyaran gyu tapsons ta segu ka. Ri. Ta tani gan lakta wa suna gina zhirim ga gergin zi gino nga tanda ni, ta arin ga lofsu ga korim ga choni ginta lofchila yu gano ti gajir chi ti choni ta yigzi ga gersin da dukundi lofra yu gano korim ga choni arin ga джамдира как кантгон терриянчи шептагоны каптасгина
8: таңгина йигзик лутчунда таңгина кала кансанга янера яну гутгуни я хоманамга шалайну гути кватнга я рангенина кгенина сонсерн бага йигзиктен сутана кырн бага йигзиктен сут янчик сикго зунг йигзинзан бага цанеянге тую тянчиги шагаян кырн батан зонумба shangchinan ba yang nge gartagra insam ge yang thunir tianchi ge tang nge kakak tangni ta xi ge kakam mang kakak sadir na ta ko thoma lotri ku tona ni lotri chu la kang kakak mi gra ta lotri chu ku ti chu la ta xi ka ko ta jin chen sri na ni lob sang ka lotri na ti chu ka mang ge yang lotri jamba ge ka ba yang lapsa pavara tila kapsi ina yang diga gikin zhamba la samchi yuka. Tiyan chika ta dujung da ti kapsi masu kapsi ina yang nga nina nima shik mara nima nima ra ta lukab chikri lukab niri tke mara tazmata nga hongo ra tuzi ndani nina samtu ina ra tzikazi madi nuga namba tamo ra uka. Tiyan chika ta nga nga rewa nina ta chisari nga tanda yigzik nga ta jina nga lupchik jindang lupchik namba tere nga jatung jina ta shika uka khipi sama jatak muzdan dike lhutri itika. Lhuma kishira nina ta zhengzhugu sambara yu na cha, zhengzhugu sambara tanga ra nga gigingra kishu hannu kina ta shiga uka rangi nina sim kishikdi ga guni ta rangi adiktik yu te yechi uka. Te mato nina tisu kunzu shungu ta shiga kaka.
7: Softa nanga gergen na chukka tiyan chika lhuma tsakma ga ta kyo dangzhugu gortatsu kishik kapta chimu yako.
8: Ta kishi nina uka yigzi gigin sika nama tana jashangir dana yigzi gigin zi nga tike nga nyang mambara 대한지가 다 얘기 남반이나 땅 아니나 어 딱 그 중에 틀은 거 이제 그 군이 갖다 했던 거 응아 틀 거네 틀나 이제 그 군이 언제죠 이제 그 군이 갖다 해 줬다 되게 감추고 되게 이제 그 땅아 르그나다 남나라 이제 그 군이 되게 라랑다 되익
7: 레 다른 거 렘슨데 인기나 지그지교요 다카르 말인 거 말도 메고 뭐 되나 간럭 때는다 지금 지그트르샤난도 넣으셔 어
8: 게긴지 이누 자니 다 동무스나 응게 로트다 듣거든이 한스 좋아해 Tianjiga ka kongongji huilura da kanla kongchungwe yu, Tianjiga lhutra la samzi maa yu, Tianjiga da lhutra ka chuni trwa maa chadigiri, lhoma ka kake tukchu tsangma, tongda tsangma da nina kake nina kake rari nina si yu. Da lhoma la chunayang alo rana thasunga la kare yu ka, dintona da gegen rongtonga na yang lhoma la nina da alo rana thasunga te nina khishiga

0: 동태 됐더니 대답시고 그 괜히나 트와이는다 그 건강한 가설 세고난다 그 딱 괜히나 알로라는 다슴 군이 다지군 디안지 그다 알로라블라 트와라 알론당라 트완당 알로 샴발라 트와이은 괜히나 그 특치즈 되겠지나다 그 토치가 돈이라 괜히나 그 다시 알로라는 다슴 군이나다 토치가 돈이나 그 토치가 샤와텐 그 상막 농초에 돈 니 스티도 니글 농초면 어길 상막 농초에 돈 딜라 같다시 그저죠 삼다 냥지 우르노 군이 달 토치나 토치대는 런름 소노다 다 자시자스 런니니나 나마니나 선톤이 러치게 오노다 디가 각거든 니시히야 디나다 니나 소중한 산노 어떻게 소소가 점성 소소 산노데 드라즈 아종다다 응마가 담마고가 다른 그런 똑같게니 와다시기 요크 다 점성선의 점성을 소소 되네 아랑땅는 아랑땅을 소소도 시기 하고 다 소중한 지금 자축금이노 로샴바 로샴바라 소라다 시기 그 괜이나 기긴게 영어 그 로슨 값스 그 연속도 지한지 그 점성을 굳지 소중한 소중 많이 받게 되는 바 각각 정말 지티나다 다주다 괜이 그게다 기긴다고 그 기긴다고 그 고인던 당 시기도 예치 사모군이다 괜이나 소중을 소중을 꾸는 라마 르즈드 라마 치고노 도무야 마트니와 오다 기긴지나 그게 소트 그슈니 소나만라요 회로이죠 디안치가 소나만라 소중이죠 더 기긴스긴 간크죠모 덴나타 스더리나타 기긴지나타 크이니나타 지르라 소지메르타 토네 딱 기니나타 이즈가 토니엔 크이니나 이즈 기긴이나 이즈 이그노니와 미크 기긴 기긴 크이니나 기긴 먼치와가 이즈라 이런 크이니나 탐토트가즈 메인 모가 난스라 요크 텐드르타 기긴 상마그라 이즈글라 르니 그 돈이 소중이 됐다 영 소트 그 전에 그 뒤쪽나 이즈가 돈 이즈가 돈이 그 소중이 됐다 다 이즈근데 니나 지지 지가 돈이 티안지가 고슴나 간다고 그래 이즈근데 유학했지나 도만한 바그라 아니 그 크치 그 노라 크치라 니나 티 에이전트 니 마치 말 잔쿠치 말 다와치 말다 소커리린 요 그게 돈다 크치 샤슈니다 이즈근데 랑크 정도 먹진 거다 기긴지나 동키 니나 소트클라니다 다들 레고 그래다 이즈기도 니라 랑가 디스 콤바테다 나는 게 이즈기도 시가 아자든 듣기도다 시가 그 치카치긴도
1: 제제 더니다 추랑이 더 성기나 지름그 거긴즈기는 게 튼다니 다 소승 갑트가 나죠 참사마 녀마시가 호출 미니카도니 요고모 너무 요니 갑트인데 다 런일 파일던 송 특한 사기 산다나 다르다서 이즈긴데 지리 달리 데카리랑 그 처와라 세션데 고쳐서 판토송사 너무 요게
0: 도모다 요크 다른 거 하마타니 다른 거 그게 사이타니 다른 거 점증 것도 너무 많아 되게 많다 때문에 다른 게 이제 심이 하는 게 영에서 좀 어떻게 다른 게 심하여 다 노인 되나다 다서 그 찬능 진이 선능 진이 되나다 어 그 지가 또 다른 게 이제 다 어려행지가 잡년을 적으시더니 디안치 그다 시고 그 성적인 사다 그런 게 이제 이즈크 근데 어름진데 이즈크 아스튜어네 리즈그드 진이티나타 심드 도뇨만 이트죠 티안치가 심 스티치가 이트죠 심라가다 그 데와즈라 그 마수 나수즈다 랑크 트니뇨니 토마즈라 티안치가 그 등에 탐치라 아니까 니코다 그 지 진주노 다네 지그진디나 스민주노 심토모 이거 데치케 라멘 요크즈노
1: 제제제 타트링넴 신영 지그르란 타티나 간로타 우르송기나 샤오게티 상토닝을 잔든다 당네노 양치르트지 시시네긴
0: 오야야 쮸미코
1: 레드그나 마운바나인 추울소스 급샤 아직그 촌이 좀지 이르다 사발이니 다시 먼든시
0: 야득지지
1: 야드나 네크데모
0: 야디모
2: 야르보남바 테릉글 엠친디 나가 게르긴 남카다 힐그단 시에달당다 게르긴 쿠인기나 제름그 게르긴즈그는 에튼다니 제름 게르긴즈크 시드크 로다지 조젠 뜻은 레리달당이 아다 소수긴 에튼다니 카다즈가 가마즈기타 ki khavdayi nugu gorum ndaga chwani ta gergin kirg lopso zonuga shtabara kirgi lomariri shtiongtanga ranga chachi di hanshika ingina rangi lopso zonuga nginzin rangi lopduga chachi lasukwa mangpo zga thong yoni matzika ta jirim gergin zga nyema riri chataka tangni rangi lomariri khasa nyangni shetanga semkim tayin nga se shajinda thong yoni semkim datang databu thongi yona mirig lopsu nda tukunda peji gittongde da gergin mangpo zika yang ranga shajgan da rupkortazwa pansina sirti ra tani pansina ji huyita saga niwari atu

0: 이거 딱 다 공무원한테 아직이
1: 카토가 아르그랑진 The

우든지 활줄라 아무체 더마 바타게 신능을 키 아니는 특수 질러지 어던스는 하지르 니동 좀 있다거지 차르금 잡아한 땅 좀편은 지나 전든 알람이 조금 먹지 졸지 왔다 봐 영나 수군우 군들의 가랑 수군도 군대 나 쇠탄 내리더구나 가랑 수군우 다 아니 한 것까지 나도 구한디 자완디 정큰 동크로 로정 천리 쿠어른 가던지 그가 쇼금쯤 강지 산진 통이 꼬르지 다 사쇼 강당 강라즈 너무 쇼금쯤에서 고티까 쇼지 참젤드 그날아 죽고 어때 강그 산진 통이 꼬르지 다 강르그 이제라서 갖고 와서는 산진 속으로 강르그 돈지 어 강르그 용서 꼬라왔다 뒤에 이제서 그는 뒤치고 좋아지 어 저쪽 담비 이제서 그 뇨를 이제서 그 살마하지 뇨를 해라마 뇨 살마 안암 가는 층 때르지 용식해지 다 안암 바지나 끝나죠 안암 보치기 전에 그 때르카 뭐 들혼 지기 전에 그 용서 시키에 오중 넌진 뜨다 원래 지기 전에 그 관대 사실 대고래 디타나 근거 전에 그 잔차서 그래 뜨다나 자는 지기 전에 그가 그 잔스 그래 지래 뜨다 이 군이 아랑지 조피 잔지 능시 땅보 아르랑지 조파 샬차르송 아랑진의 조합이 전에 끝내 봐. 샤비 아랑진의 조합이 전에 샤바. 샤와 또 어떤 정위인가? 샤비 아랑진의 조합은 돌아지. 잘지 샤바 보험에서 또 비군이 제 샤와 정은 끈 시와는 정으로 조합하시글라 샤비 아랑진의 조합이 전에 시샤티. 지금은 두글아까네 샤바 보즈나 좋고 잘지즈나 좋고 디즈니나도 광위서 땐다땅에 다 그거 샤와 아정이 아정쇼크 샤와즈기나 죽고 나쇼크 샤와즈기나 죽고 디 강땅 강즈기나라 그거 지나도 광 어차피 샤와도 호티 정이 느끼니나도 고 좋아봤다 그래서 샤와랑 이제 좋아봐질래 디 트르기니나도 고 샤는데 디나 디 잔시 활주라 사와리 송아 준비 능니 아니는 좋형 먹는 건도 좋아이 푸른 진든 가마라 용서권이 제때가 조르시와티 디 고토는 긍긍 준비능이 종슬 메슬비 아다니엠브로 도킹 척비니 먹는 근도 처신 아유이 푸른 스티싱아 가버른도 비아른 그 가마라 용서권이 반츠는 제때가 조르시에도 시버 샤파부 푸른 샤는 준비능이 그럼 세브레 오도바다 뭐 요생 틀바 아 감르르 코티 쳇뜨고 저와지 어떤 바다지 네 고튼 근데 주 공내 샤노 샤파보 세레드나 샤파보 녀도고 퍼렌 야 퍼렌 지가 샤와 강스기 녀도고 접지게 뜨잖아 그건 덤바가 능니 그럼 세브레 녀도고가 네 오도바다 뭐 네가 녀도고 아요와 오, 응가 가마드나 죽고 중마드나 죽고 딜란지나 죽고 거리 천류 조르고노 니도 혼디지나 죽고 왔어 왔다는지 디 구돈 땅 텀비 허준 혼디 흥루가 정말 심도 초소가 접아정 어도르지 단지 흥청치고 흥중도 몸성의 지는 모두 상도 위시르 지흐튼 감들을 지치 고루 고르 시와다베 영나 東克羅宗成立整個也我人人真比登雄生的等等的所民的就個就完了安安這個這麼超人可以乾乾的根正娘們的買比花拉過了是吧的也我人人真比登雄啊是不能也都娃子那就過他也都那就過他把等我都把也都地嘛這更地嘛的呢哦 Kairin khan tigi jinaad kwa ghen shen tu khun dee ta zimbi jinaad kwa deng shung yi shaa waach. Tarung jinaad kwa kwa di sormi deng juk shay le. Ghanyan bi jinaad kwa jimung tu khun dee jinaad kwa toku nu. Shaa waan dee. Jiga tan chirka jinaad kwa yil tu khuti adunga mai pi jinaad kwa gdiwi shuklaan jinaad kwa kwa paa tig zi na. Ta shaa waan jinaad kwa gangtik tan rizi na zimbi jinaad kwa deng shung yi. Ya, gadem sheng, gadem bi jinaad kwa sormogun dhanjukun dhukhundi gajirwa. Ya, gajimung tawa. Diyan jinaad kwa shawak sambung dhukhundi ta, shapapu kanga.

조건으로 뜨고대 아르그랑제 조건이 샤파 부암 샤파 강양어로이 샤와셰 쪽쪽으로 담바나 샤위랑제 조피전지 다 샤파 부즈나 쪽과 샤파즈나 쪽과 티 강등 강즈 이나라 오 지가 샤와셰 쪽쪽 쪽으로 동공도 고대 샤위랑제 조건으로 그냥과 제니엔지 아니오 지가 자취심 니와 쪽으로 담바나 연드나랑제 조피전지 다 아니오 지가 자취라 그건 니와 난 니와 자식 아니오 듣고 딜이라서 그 턴비 니와 딜 동굴 듣고 때 연대는 하나 지어 비자인이지 자식 강라요 비가 지지 아니오 좀 후투르 돈 바리 아랑신 땅 자취 지 후투르 못돈 바나 아지지 아랑 지어 비자인 때 작바 이노지라 다 아지 아랑 지어 바라 자식 강식 땅이라서 그건 자비 아지 듣고 딜 후투르 동굴 아남바 팀무디 인지 디터고 참드네 미 안양을 리그 니빠고 조졸라 톰응가 쟁게 가이와 흐치르탄 담바 도엔진이 제가 이왕 돌르탄바 도엔진은 송이 능시 소수가 가이와 돈센탄바 도엔진은 송이 능시 땅보 아랑진이 조피에 전화가 위시땅 제와 정마실 차르송아 디랑이 도엔진은 송이 능시 니빠 회진 세지 这怎么下吧？回到那他的了锅巴里，从来都是了回进的人下的。古顿呢，回等回进来个牛，我他的不是锅巴拉的呢？第二年从来都不是下班呢，回进的是下月参与了的。对了，他们个吃吃，顿么顿啊拿出有多子？回进的是参与了这么子来的，是吧？伊拉么那点呢？ 回这个啦，回真这个你个，我你那是个他得的，你那是个把得了的呢？第二你个，从我这个你那是个多个下去，你当你那是个回真个是才你样子，哎呀，回真的说你这么个个难整懂吧呢？从这原本的这个机，回到那就是吃了说你的，去会会会多把等。 판츠는 이땅 임을 디 팔로숑마라 앞뜨가 말숑음 대충 담벌 어저는 냠니르 아멜땅 응흑땅 존돌땅 걸땅 그파 응오돌땅 띵이나 조땅 터멍문 숑문 녹스문 마와땅 아 남주르 창와 응흑뜨니 아 다이엔 이땅 총주르 제시와디 회진 총자 응으스 요멜 제르기땅 대형 회도는 조치지 군이 아니나 지금 최회 아니 응위회 쓴 어도비회 지 반성지회 아니 니위회 주 니멀지회 어든 디회 어질 파숑거회 어거 랍뜨거지회 저 담바 말숑거회 지그지그 어멍위회 지금이 대청지회 지금 담벌지회 주지 제리회 중아 냐닐지회 저르가 매비회 접든 응회회 접진 존들지회 저르건 갈회회 니허 그회회 냐치 모틀지회 냐니 데닐 조비회 냐르슴 덤멍멍비회 냐르지 덤은 숑멍지회 냐르가 스멍지회 냐퉁 멍이회 냐르듬 남주지회 냐르질 청이회 냐르고 응흐뜸지회니 슴치 다우 응이회 소치가 통주지회 소니 지회지 슴치 소니요 도지 슴바 회진 소니오 소수가 응인증샤바 회진지 능시 등부 취회는 回等回进从一去，这个都过把取回多了的。回等回进来，你这孟安安的面孔，这个就是从事家长家庭，这个都回等回进来，你这采取长久个别个呢？对你从头到把是个第一的。取回的全部是英国个子呢？回了回进来你个，那个孟家那个过安安了过等哎，但第一段那个是过个人呢？ 从阿塞西跟人家说过，扎都过的，接着回来回进来一个
차취 전도 총으로 돈 받다고 오지 다 처먹지 인구 그잖아 공가 고주는 지나네 제마 아질린 지나서 그가 위를 됐다네 최 나간 틈도 호디다 메도 바마 땅 네 메도 바미 차취 아 거르싱 지나서 그가 아마리 등등 담바 네 땅 지나서 그가 근이 인자 총거 어떻게 차시 맞다나 근이 그 어떤 거 거르싱 아마리 차취도 호디 지나서 그 총으로 돈 받 다버 디무스리 드는 디그는네 아만당 저후에 차치 잔도 통으로 담바스 고는 그 잔도가 이그노르 즉숑 송스 나 그니가 차퍼장 그 취 통으로 담바다고 오드즈레 조고 디고 고든 저 허줄라 오 키와가 니승 아이이 만트 신드롱 오 메도 창지 가르 저 허신도 다 원연 전다 제망 흐트르 가냔비 그치지 환도 하이를 따버린디 지와다바 디 니성 아이만 뜻신장 오수 오고모 다 니성 수고노 방정구도 안 오모 방정도 혼데 아이 그냥 하고 가 만타 안 혼데 그치 등로 그 당시야 엉부스 그래서 구노 그 그냥 하고 한데 다 정시 그다 지게 저다 엉우스 구노 그 최춘 뒤에 하고 통 정말 담바리 최지 니성라 오 회 만장이건도 가르케드스나 오 제멍 빠흥 터긴이라고 하청 아냠부레질 뜨거다 챌린지이라고 가 학식가 그 뒤진도 혼디 하이타버린 지질다다 대화 혼디긴이라고 가 차취 타이근 대화라 학식진이라고 가 지리 차취도 혼디이라고 가 지금 총을 해질라 다 취간이라고 가 총을 돈바 다바지인 거들 양나 메진 멍멍 동시라 멍위심 Serku took out our chicken drillers. Tamara Jamsi Alavchen and Zuktunukum. I am so jivy, Halison, Kunta Palasiwata. There Major Mamma Tonsur Mung of Samband Hunde. Serku in Yazuka, Trugutawe. Pastic Din Yazuka, Dilu Kurzi, Azio Kurzi, Arivimba, Kunga Chitachua. Digging Yazuka Chachu Tonga, then. Serkuchin 총취 야다 안의 혼디가 회당 회진은 니가 총화 잠금 응의수 줘래

니가 자취도 호텔이나 거 국군에 총아티 구자글라까 지금. 내가 네가 단지 허리가 싸워가는 거는 좀 좋아. 철제 동네 발마진지. 뭐가 없을라 원보신의 시와티. 뒤 고든 지마 철제 동네 발마진 땅. 철제 동거 뭐가 뒤 뭐가 니보나 없을라 원보신노. 회당 회진지 총체에서 마줄장. 재미야 동 발마등. 뭐가 없는 원보등 자 시와 잠시 오면서 저 비흘라 어 동등 밤아니 깔라마린 동등 담비 찬이 중화등 뭐등 없느니 가도 원보 통근 동등 담비 찬이 총으로 구녀왔다 오지라 다 공근이나서과 자기 허주께는 아니나서과 절대 지금은 또 치가 동국 거듭이라 회당 회진은 니가 아니나서과 중화 잠수가 막두고 지금이라서 최초 중화대 독자하자 가지고 뭐지? 뜨거운 지금은 내 시어 없고 뭐 지마 쳤지야 동네 밤아진 뜨거질래 매도 밤아지간 다가서는 말도 매도 밤인 지나서 그가 최초 그러한 아메리카 지나서 그 등등 담바도 호텔 지나서 그 졸업으로 말했다라 뜨거운 지나서 그 독자 글라 가지고 가지고 뭐지? 와 뭐가 어플라 공부하신 뜨거질래 뭐도 혼자 어플라를 그 뜨거질래 말도 야 공부란 지나서 그 등가 Tengkin dua tempat, dua tempat tempat tu kundi, dengan lagi nasi kuka, yang hukunya nasi kuka tuja aja kundi. Tiada dengan dengan muka apa lah, ngumpul sukunu apa lah tu kundi nasi kuka, cara dua lagi nasi kuka ngumpul sukunu, dia nuk cengkeh nasi kuka dia ngumpul sukunu, caci cingkunu jawab mari, caci kini nasi kuka ngumpul jawab kundi. Tiga tu caci zaman kini nasi kuka cuma tengkunu mati, caci tu kute yang mesti maju le dah tengen, caci tu kute. 그거 도자 고르고는 됐다고 그러지라고 허질라 아니 회득스 아 고든지 허질라 오케와게 우미 차트르 당총 셀진 고르지 챤송 어플 통기 활초디 쪼삐 아만 초왕위 아 남틀럭디 하모 전에 시지 험촌다 시왔다 봐 영나 바트 얼음 고는지 정르멍이 Nyezir gdun chung koli yin zhu ungi yiz. Arangarang gandun an yisig zhu bandi, kwala chik yu luk roh zil zhind. Bata as gunu nina zhu kwa vata gdo ndum. Ya vata gha armung dhukun di pancana nina zhu kwa anu zhu gnu gha tangxia. O zhunglim dhukun di gha ngunayang zhiz. Ya nyezir chi gdun chung wazi. Koli yin zhu kwa zhu ungi. Arangarang gandun yisig zhu bandi zhile. 다 녀석이 어떤 어떤 총수구나 녀석이 어들도 호텔 나서 그 경기장에 나서 그 등급 뭐는 와름 그것도 걸음도 혼디나 나서 그가 반천 루웅의 공도 혼디나 나서 그 어등지 뭐는 와 대지 나서 그 흔히 나서 그 도자지 그 다 제지 녀석다 걸음이 그지 나서 그가 지금 통화 잠적다 되네 그다 아랑아랑 강돌 있어 어도바네지다 아랑가랑가 나서 그 강동강라 dung dona tiga gani tu khutin jubunu tu khundi chamo zari tukzana kala jina zukwa nangkwa na chukunu ga alukka jina zukwa rostil khtawa timo zari zi ta kachik tinyit tu jina zukwa ton topatang dung jina zukwa akhsha jina zukwa mangpo tu khundi khtukhsha raja khatawa damu guni khwejin chen nangsi gnir pa angi khuin di jina zukwa shayla tsarsung zi tana angi khuin la chui khuin niga 최회나 회당 회진에 있지 나서 최초 정말 또 한 방인 거네. 아니 회나 회당 회진에 이거 최지대 정말 또 한 방. 네 때니 최초도 그때 나서 그가 흔히 도자를 거 봤다고. 더 무섭게 나서 그 요아리. 대량의 주 회진 진능 시스템 바도 회회나 회당 회진 구독이 대니 총도 나도 회회. 실제로 회라더니 회진 고래실 귀정. 검들 뒤등 문틈벌 구두군이 회진 회저등. 회 회진자 쳤다실래. 회당 회진의 니가 제출인다이 군이 총으로던 바실린디. 공든의 셰군 어두 회에서 군 혼네. 실제로 셰나 회라더니 회진 고구군이 저래. 이나영 검데. 디당이나서 그 만튼 문튼벌 구두고대 등이
회진 회그 틀리래 됐다. 다 회라 회진 그 회 회진 틀라실래. 회당 회진 이거 철취 자유군이 지나서 고통군이 뒷모습이 있는지. 지금 잠시 허리줄 싸워가 나오는 순간 좋아. 첫째 동심 발라마오나 아남브리 지브리 주르르 시와디. 지금 능도이나 고도는 지마 첫째 동 쯔다와진 때 바마 아남브리 지브리 줄도 시 지미 어동 회 쳤던 바마 회진지 쳤듯이니 바미 지와 아남브리 지브리 응위스 조비 흐라 어동 땅 바마니 자취인 자유군이 총으로군이와 답을 오지 다 공거 지금 고든 속으로는 지금 능든 되겠는지 지마지 최인이라도 고와 동수군의 최인이라 인신도 혼데 참모들에이드나 최인신이 제뜰때 내와 대신도 바마영이라도 고와 남바리 지어로 줄도 되겠지 오고 시칠이나 회진 동도 혼데다 회진이라도 고가 바마 대신에 좋군이 지어로달란 니는 딜을 구도고 됐다니 재미 동도 혼데 회진이라도 바마도 혼데 회진이라도 혼데 혼데 그러니까 지미 동 회의 쳤던지 바마 회진지 쳤듯이래 바민 지와 남브레 지브레 응유스를 조건 그 후대 지그 특허리 쳐주고 그잖아 동라 바마 니그 최초의 후대 자위군이냐도 그가 총 총무 대도 후냐도 그가 고고 지그 고든 그 허줄라 워키와게 안녕들 바미 여정을 조슝 그 정뜨신데 죽바가 위제지 근거 찬회 오즈르 활치즈는 콰라 남지랑 총 들라디 시와다 암지 양나 멤바 건설 얼럭신 청와진지 과연 어제 그런 남버를 잡았디 권지 강성 지신 어렁진지 어렁지 그렇지 제비 가남저던지 멤바 건설 얼럭신 수고노 멤바 타득 서버셰비 얼굴은 지금 청와서구나 때려다오노 얼굴은 하나 죽은이라고 하고 때려다오노 대비생거 남키 가양도 혼드라야 어제껏 다들 가난벌 잡아지 다 지금도는 회지가 문바꾼스 그 얼굴신 하시게 됐던 거야 회지는 가양거이냐고 하고 어제껏 나죽 잡아 내시고 가 그거 권지 강성 지진 아롱은 찬스구나 kol ghanamba na tsukkun guni uzi yonu ga kanwaa dhizi ya tibshin ga arimu chen zile namki zina zukwandi odawa laku arimu chen zukunu namki odawa laku tina ti aghanshi kirchin zibi ghanam jirtoyan zukunu aghanshi kir zukunu la ta tachi yuchukushan aghanshi zukunu ti yungu japshinji zukunu zhizin ta tin zina zukwa kangri tigna andi Adai taga okung o tigun jina zukuwa ziwahtomba ziwahtombi anamjir tido khu tigun jina zukuwa aghanshi kurchin ziwi anamjir tanzi ta kuga arungchin adawad khu tila ja olku kurkung jina zukuwa arabta jambi anamjir tido khu tigun jina zukuwa tomba zi tig taga kunguni huijinga nangsi samba aduhuy huy di shal tarsungzi 회진지 낭지와 판친지 회는 회등 회진은 판친데 제르지샤바 판친 회지 토므르 회라테니 회진 고아등 타령 회진디라테니 회구버샤바데 회등 회진에니 판친 회라르시니 회등 회진에니 총르던 바식인데 판친지 회수군 군데 치모즈레드스나 토므르 Thuma, guma, khuila tani huijindu khundi Jigo, yungne chizhi kukwezi na, huijala tani huijindu khundi kuwarishay kunu. Du khundi ta, khuila huijindu niga panchin huilayri kunu. Digi nga, panchin ji huijisi. Di chanji huirjil zawaga nangu ya sunjuwa. Cholchi dungshin chashi di, chashi jinti chochi shilzi. Siwa di yizi. 고든나 제마 초지 동신도 처치 흔도 지흥 유동라 대답이 처치 진도 초지 실 알았던 지소지

0: ཁྱི ཕྱད མི ཡོད
1: Дебрыдо да вхим масса

0: 초운 오르클라 움친지 체트렌천
1: 시덴지 산코남바 최초의 모인나 통디 해커 메롱시 비렌첸리 체틀렌첸능데 귀흥 채무 동거를 로즈응 천리 축가 참비 냥글란지가 틀레 스키진아르비 고온질지비 리그니비 돈진의 총아 멘테데 고지시오비 남바치 센시능쇼 체틀렌능켄 르게겐 채무 응거르자켄
2: 휘진지 능시 아와 응미휘나 허르쿨 띠리 잔총회 요방 곡실 응미휘 回真地了与回事过了地电影从日就不得马上回真地了回地苦难的终极地来讲比回买不得东巴西人地地你的回事工作工作什么人地子呢回真地了与那个回事工作过过的电影从我咱们这个角度个没这个
3: 回真的你回的苦难等你那个从啊马多人真的那个回来啥子个买个是个呢对他是个呢我叫他你有回应的这个城市或者咋个弄的送去啊确实白马你等从的人能干些个等样门计划的孤独呢立马出去先呢
2: 白马地瓦等冲击人能干些个东西从啊门地地了因为会要把马云的心当把大伯欧的这能等吗起码缺东子的人是不是缺东子红的没多白面人家如果地瓦等从啊马多人能家如果这个将人家如果买个的除了从一回是买个的 对了，对了，有那个，哇，人能干些个东西，从啊门把地是过呢，人刚当刚子个那样，确当你那个从啊买来的，对了，有那个回子你那个过买个子了，当过呢，怎么是跟那当你那个没有回的东西？当人民动土的，刚刚下边你那个些特个这个呢，没土白马困难当咋个的？
3: 第二，现在到底哪组国家会国际这个买个是公路？第三，你会的呢？没到爸妈困难的你哇？别装的，古董机坏了，还是自己扛着话当起也很不乐观。可是这木门啊，人家没着的，啥人都那么难起，这可是的。这疼痛难起，难你了等，从这二根腿回去了，还没个事没了。 就话大个案子，甚至木门人家编织啦，是工作红的，啊，这编织啦，才有了这批三十个产权的红的，木门子嘞，木门给这样子搞，也有大个这样子搞的，对吧？对，刚来是那三十的，三十个产权都赚的，都那么多的，三十的红的，啊，那么大个就可值些。
2: ཁྱི་བ་ཟི་མ་ན་བར་ཏ་ཡ་ཇི་ཁར་ཅི་ཁྱི་བ་ཟི་ཁྱི་བ་ཟི་གུ་ནོ་གཞན་བྱི་དོན་ཅི་གང་ཅན་བ་ཟི་ན་ན་བར་ཏ་ཡ་ཇི་ཁར་ཅི་གང་ཅན་བ་ཟི་ན་ཐང་ཐང་ནང་ཁི་ལམ་ཏ་ཐང་ཐང་གུ་ནོ་ཨོ་མ་བུ་དོན་མོ་ཨོ་མ་བུ་གུ་ནོ་གུ་ནང་ཁ་ཆམ་ལ་ཅི་ལམ་དོ་ཁོན་དེ་ཉལ་ཏང་ཆུང་ཅི་ཟི་ད་ཏེ་ཁོན་ཏང་ནོ་གུ་ན་ཇ་ག Dilin nas go arg tambi khuye zanzgda. Makas go. Amgs malazi. Amgta sagin nas go jizg malkaz. Jwata ba amji. Yangna. Karsil onung tawi rejime. Ajangrang yujung omtsir golpi zug. Ngoms maksanda chach melung go. Khare e titang chongwi chinsin jesi wata ba go. Kersel onung tawi rejim is guno karo yang yimba, kselo yang yimba, ochi anawa yang jinazuka de tarwa. Tigan yazuka reji ching esuk. Ta longan to chicken yazuka reji. Hari to kutetong. O tigan mila,
3: 아장랑 요중 몸틀고 비어서 그지. 다 아장랑 사타 하장 아랑 아랑하게 요중 듣고티 몸틀인 군이 고로운 군이 나서 거스그티 몸슬은 더 싸우는 듯 군대 치래잖아. 특지미롱 거드. 특지미롱 수군은 다 멋다다 그래. 미롱 수군은 아는 게 거스그티 듣고티 차별시에 찍기 나서 그가 응용하고 군지. 미롱 미롱 수군은 지금 지나서 그 회라 이글라 뒤땅 총로 그 최전자 매그 전 지스구나 전 강땅 강스글라 전 지스기 오게 되느리 뒤땅 총위 아니오 전 지스기 오게 되느리 다 알고는 또 체크는 아주 그 레진 도군데 지스간다 그 되잖아 아른 거 지금 서비스 체크 메론 그 지나서 그 회 코나 잠스간 지나서 그 요 맞도 Data chan sa zin, gantang gangzala, makas gunu, dihta gun guni, huijeng nansi angawa, ni huin huni shelter sons. Huijeng nansi tripa, nya may be huin, herkula di chung zantag jang, yona heri, nimel hui, huijeng de hui chu gulati, di tang tung rin yona yang, 회진 뒤에 허리 이소

시에 담바시 인디지 님르치 회수군 군데 참무지 인고 그랬잖아 회진데 회수 고군이 데 고등 데 땅이나 그 총리 그 회 잔지요나 회진 지그냐 그 회도 고데 이거질레 동군우 지그냐 아 묘맥 데 회 지그는 망이와 아자영 저 그가 담아등 차 총아 돈실 뭐지 뭐지 지금 잠시 허리를 싸워내 셔줘 아랩식 철동 바마이 진주 자영 딘자와 게티요나 디시는 줄을 시와타베지 디 시와타베지 구토나 토메르 초제 동네 바마 지비 지스 줄라디 게티 어동근 지와등 총이 회전은 요나 디닐정 초치 어동근 회를 이소 시 당부른 재미 어동근 회를 담아고디 디니 지와 초치 군이 총을 때니 디등 총이 그 전에 요나요 어동근 회를 이소 시와다베 시 조바다베 오지 당 님을지 회는 혼데 도므르 초 초치 어동지래 다 하루 그냥 조지티 조고고 뭐 최 문도 혼데 밤아지나서 그가 아 가지와드나다 밤아지나서 그런데 까봐 밤아지나 넘버 지와 어 뒤에 지슨 루스구나 지슨 루스구나 총아세시 그다리 뒤에다가지나서 그 차 총거지 다 회전되라 회 밤아 지나서 그 거래 밤아 등 차 총거 뜨들어 뒤 거래 영어 자식 까디지나 도가 다 죽은 거니 어떤 건 지와당 총이 회신 요나지 대년에 좀 좋지 어떤 거 허리 있어지 대형 좋지 좋지지나 하루 그 조지도 호대야 최무그 회도 혼데 이거지래 근데 동 지미 어떤 거냐 그 회 밤아도 호대 고등 좀 대권에 대언니냐 그가 Dewa sukung guni jina zuko chungar tani. Yang di tang cha chungi ariga yan zika yang yuana. Dung tiga jina zuko khue yuga zile jo kunu. Dung tawa zika nyanga ngimar chi khuiri. Khue chigiri maangi wa. Yayang jina zuko ga yopa. Di tana jina zuko ngyo maka. Khue chigiri yinbi ngyo maka. Di to jit. Kutun chi kharju la ayang zina gawi luti. Ayang zina gali. Sāyāng chāmbī khatāringā chōchī tū tātil chimil lāmjī gārāngshīn tāng rībshīg tōngmō tīnzhī ngīwū zhīn gāti chīnā tīyī jīsīn rūshī wātāwa āmjī Sāyāng chāmbī khatāringā sū gūnū tāwa nīngjī chāmbū lā hirwa nīlukku tūn chitāwa zhīn tū chāmbī rīkhī chāpir chāntāng dāmbā tīmūzgā nīmāzgā gōgū nīsirī 철득스르다 송언이라고 샤샤샤가 최자고가 통수군의 제 삼바도 호데 점모즈레 득스나 만타 대비 쳔을지 람스군의 남카스군의 쳔을 람스군의 시 람스군의 두치 탐치 보던 찍지 남키 뭔가 몸 좋지 쳔을 람지 아랑신 땅지 다 쳔을 네 남카 땅 무 그치그래지 Rēshīg tōngmāla jīyēzīgum. Rēshīg tōngmāla tī, tōngmāla jīyūgum. Yā, yāng, kāshīg tī tāng rāgālā tī, mōla jīgūna kāng rāgālā tī. Yāng, tī tāng jīna kā chāng rāgā, āngyūz, āzhānz, kā tī yōtā rā. O, tī tāng chā tōnggā jīgum. Dukhūni tā jīna kā ngīmā jīgūrī. Yāng rā, yūtū lāng tī jīgum Jani tsukhozi. Ani nga rikhi achi tibu khuan barwaazi. Khushukhi nyezhun agamay uru yangtaq tsungzi. Jintana zayangsan na di khuar uyishi watawe. Yechuk langtsi zginzina jani tsukhozi guno jani taatak chaycho jonari. Ani nga rikhi achi tibu sugum. Ani nga rikhi paazili zootang, jatang, salmatang. Suwa tang nang tu rik paad.

코나기 나서 거 전부 마인 봐. 디 코나르 녀 마인 봐. 아 제인 다른 건지 나서 거 요파타 돈비. 트 드타 군에 회진 제 능시 죽바. 님은 그 회셔 됐었어. 회진 제 능시 얻은 바 어디 회나? 쇼리 총문 잔지정 총으로 돈 바 어디 회. 회진 띠니 차치 띠 직비 군에 회띠 등 총아 좀 문지 차치 잔식 그 군이 좀 회띠 등 총으로 돈 바시 인디 어디 회수 그로 점오진 국이잖아 회진 띠니 그 차치 띠 직군 군에 회띠 등 나도 그 총아 잠즈 말해지 차체 젠즈 그 군이다 회 대당 총거스 군도 고도무 던치 그 냐다 치사라드나 어디 회지 지금 전시 허리로 싸워가는 것이야 봐 세주아 초동지와 군아이 아다위지 쓴 루문디 아가스 리지 정시와 던다 디비 회영 요지 지와 지와디 구도네 지마 초체 동네 지와 직비군에 아다위지스 로아디 아다와 등 통화 마인지 통화 잔지 아젠지 샘라 가와체 반 대군이 저 총소시와 시 회진 재미 동등 회 나와 아니 지흥 거리차 직비군에 대니 통화 좀 멤버 이라 가와체피 체체 젠즈크 군이죠 회 나왔던 회진 어동이 총을 접었다고 오지 다 니리 회수구나 지마 최 동도 혼데 최 초치 젠진 혼데 지와 코나그 아다와 그 아다왔던 차 통화지 나서 그가 말해지 딜에 젠은 체즈카가 되잖아 통화 좀 그 아잠바가 있음도 군데 아가와체 군우 지 군이다 라게지라 정수 군우가 어드바름 어드시트무 대가다 회진은 이나도 군 지마가 아젠리라 회 나와니 그 어 지흥 깔라 어 지흥 지나도 군 깔이 찬디 흐치구 군하그 종아장지 말해지 나 아버지는 강고 그랬잖아. 이라 가체 비 차친 군디 가겠다. 회 나와라. 회진 재미 흐진진 드니 갔다 녀서 군 자게스 군. 데이터가 진 군. 고든지 허절라. 반체 로브정 이히지. 아양진 조실 차르드 담바이. 체치 밤에지스 루문디. 먹든 거이라 초회 점등등 심지 저송 쇼지를 던지정 지와다와 암지 내가 아양진 조실을 뜨지래 난 아무 아양진 말아줬는지 아양진 마 초지 아신신도 혼디 따라드카 등어단바 네 코나그 저 시즈나 조금 미똑 빼마드나 조금 네가 던지그리 네 땅이나 듣고 통화 말해지 뭐든 그일 초회인 좀당당 수고로 Magdin Sukuno, Shun Jutsukalakane, Aza Prevela, Kia Tamchelang Juk. Dunin Nazuka, Magdin Tamchelis, Magdin Tamchip Uga, Yild Hoti, Samba, the Arangan, my president, got Tukhashe Chick, Zim Tung, Zim Titang Chig, Azinanazuka, Lila Tresung, Li Tresung, Tamash and Bud Hoti. Шо там чаттыни назу ко тва ди кагда ми то пами джисун дурезле та чэнг сукунунде ди чэнг сукун дунде адыше кдаши яна аджунк замл хтер ки гэн замжи санд гарэнтэн ноур цумэнди ажачи тэнгэн чэпи лотугдын ноур шиг чэнг чэг жавэр кай чэнг сива тав оожи аджункэнзи 유중근란 잡아매비 흐터칸 혼디 그

잠고 산디 아른 텅텅 제위 너를 보치라 니가 아니라서 그가 총문띠 듣고는 총아 말해야지 어 어짜 치위 짜텅 다음 제보도 호대 루뚝고 잡아라 어젠땅 정지가 제벌까위 너시끈이라서 그가 저요노 어 니 가거든 지금 종것이 왔다고 니군이 회전그 능세 등바 어디위 회실 잘성 회전지 능세 잡아 파숑거 회나 잠은 제프르 언니리즘 매프르 잡아 파숑 회 회당 회진 언니 뜨는 남 아니지 타더비 제프르 여바저 마도 디니 제치주군이 문자위 제프르 멜지 회당 회진이라 저런 문자위 제프르 요정 그것들 디엔이나 문자위 제프르 윤진 매프르 잡아 시인디 파숑고 회의수 공도 혼대 치모지 인구거든아 회라 회진은 이거 흑단수가 가지즈나 죽고 아니즈나 죽고 디가 죽고가 다들 뛰네 지금 가서 그 차프장 지금 맞고 디엔 이거 차치고 군에 문자노 그 차프지 말렸고 군 너무 어떤 셔 지금 인도 이따 회라 회진은 이라 문자위 차프는 혼대 요나라 그때 대니 문자위 차프레즈네 강 많이 담무스긴하고 조 조쳤지. 그가 지금 잠시 허줄 싸와리 셔주로 셔주아 초지션네 전일라 통거 다와 칼라 통 등일 군이 다들 뒤 잠을 진도 포송회 지마 초지션네 초지 리코나라 통신 아다와 냐근원드나 남카라 통이 체프른 데닐 코니 타타바자 마르토 젬먼다위 체프르 마토 시 회진은 제미 오동등 회어 다와니 뜬 타데비 체프르 자므리 아제는 데니 먼다위 체프르 멜레치 어촌비 조바다고 오지 그러다 디마 초치 셀레지 초치 오동도 혼데 초어른 그 니가 당연히라도 그와 어르지요 그라 아다와 냐금군도 혼데 난칸이라도 그 어르지요 그지 니가 차퍼즈가 참 맞도다 아젠 강스글라지라도 그가 차퍼 맥거드죠 그래서 회진 제명 제마가 얻동라 회진 제마가 얻동라 회 다와 니가 흑단수가 가지도 혼데 다들 비 차프잠즈인 발이 없진 막도 대니가 차치도 호대 와진 대니 문자노가 차프데 말레질레 파치 어떠일이 조코노 도모지인 거 대고던 거 허줄라 오케와가 초진 단실 환나 초등라 통성 어플라 먹지 정어디 아젠비 차프린 자취 심미글이 랜지르트가 정 어먹슬 요무노 시와타바 암지 초진 잔실스고노 잔실스고노 먹은 몸 좋지 야 띠나 최 먹은 홍대 초 아른게지나서 구가 무나 요노지나서 거기 지옥거라 메토 어플란드 홍대 아 정어가 능나지나서 구가 거기 지옥거지 띠레 잔비지나서 구가 자취도 홍대다 아른거 하정지나서 구가 차성시비 어느 혼디 카가 렌나 그저 뜨그정 수고노 오다 잉거 쩨트라 뜨그쳐 시정 아무그스 요므노 딜레 다 아무카가 일 아무히 옅든라 죽지스다 아젠 강즈글라 마크 뜨그질까 디 아무그스 요므노 딜다 디 다즈긴이라도 그때는 그니까 다 총식 끝나고 거다리 고가 아무것도 염은 없었구나 다 총식 거다리 디모즈리 디모즈 그냥 왔다래 오다 파숑고 회의세 야 먹네
아름거 동나니 와등 어플라네 정원나니 와들 아니 타테 빠지셨네 아니 타테 비니나족과 타테 빠진 제식국의 춘디 막독다 아브제는 나족과 춘이가 거쇼 긍땅 긍긍군이라 단 제식 매끄드 들다 총아 흑뜨네 조금 더 모세인 것들이 야나 간지 호리 이끼 거스그리 추그 정힘 정도 당천네 영어로 디 디레잔데 차프른 제 친가 아랑트 잘영 아랑니 나와 잠시 왔다 가지 흑가르싱 디비 호그 문도 혼드나 이그스 그냥 그 어진도 혼디 축고 그지 난 죽었던데 죽었으면 죽었던데 알고 죽바수고 야 정혀 다운도 혼데 당체 뭐 당내 지나서 구가 좋아지 아니 타들 바 아니 줄때 당다 딜에 잠바게 지나서 그 제 제프린 제치 구가 최다 매크즈 그럼 아랑트 잘이 아랑니 나와서 수고노 디인 아랑우스가 지나서 그 잔 잔나라 디이 아랑우스가 자롱라 아랑니는 도콘디 아랑가 체크 직접 구 막독다 매크즈 뜨거다 흑땡글아까는 치즈이 죽는 레지나 드라우 도호 디니크 이끈 드라우 도호다 정희 흑땡우 도호니 당첸을 도봤다 그래서 그래서 도호도 흑땡이 죽고 니나나 아니 타태보 그 말이잖아 이끈 증칸 그 호응은이냐고 이끼째 어스그린 도호니 죽바지 정희 흑땡우 도호니 당첸 영혼인이냐고 어죽바 Dunia ani tate pasga ni juanji. Oh, ti tawagun guni. Huijin chi nangsi japa pashungu huindi. Shal tarsunsi. Huijin chi nangsi gawa rabtak chi huina. Huitir maanyam zhenlayang. Jachu yo chi rabtak hui. Huijin chi chachu tinil. Huila yul nyambi ngajil yo pahtawa. Dutakni. ti ngar chil ngu hui chet hui zhen shi guwa pa shi yin di arantag chi hui su gung du khundi cha mung zirai tig zina hui chen chi hui chen ge cha chui du khud di ni hui la yung yun do le ngar chil yu pa ta wuz gung gu ni ku ka o dun du gu gu ni zir o ti ngar chil du khud di ngu ju ge chet hui zhen zi yin su guwa kol da tang Telayang jinaadu kuwa tamuzi yokas dunu Ti joku ni siri Ti ka chanshi kharjila tsaali shay juwa Ti ya zhengkhul ngani la Yochi dawa nimma gizi Bama la yang ti yoshir Siwaan dhan naga rabta khuyizi Siwa ti Kutuna na Zima ti zhinchin ziwa hamsun chokhi khal ti Ngani la yochi Dawa cho Nyambar shama gui ti zi. Bama layang ti yin ziwa hamsun chukpa yopi shiro. Si yin zi miyag dunga. Ziwa ngarang la yol zi. Yol chi. Dawa la ngarjil yopa tawar dutakni. Ti yin ngarjil nguhi shirta. Bama layang ziwa hamsun chukhi. Khal tang dambi shiro. Si jimtsan tang chi khir kwa pangdana. Rabtag chi khuyi no zi. Арабтагчи хуйс гунди чмозэр эдгэзэна зэмаат гэзэлдэ хачан нязгва а юту уи вэмцга жоцгм о чэг жэнжэн дхундига а дзян дхун хэмсэн цухын дзян дхундида нала ёллэт гэзэлэ намка гэнязгва дава чу нэржэлэн гэнязгва мачэзнэ нэржэсэм гоз чу нэржэл машэл митэг тамалаян он дёати хамсын цухаа згэнэ зүг ко ёноо гэж юм цангада чон гарч маш яадаг. Тэгэсэнэ зэмийн нэг зүг ко жинжиг дёат хоти нга нала ёот гзилэ. А даваати нэг зүг ко гарч ёно мартала ёпо тэргэ нэг зүг ко дуутаг. Тан гот тэгэ. О тигэн гарч тин гожу гэ чэт. А даваати гэн гарч тин гожу гэ чэт. О митэг тамаа дхун дэйэн.
지금 저와 한숨 초하지 그 연된 땅에 대놓아질래 드무수 조건은 지나갔다 알아 앞다같이 회의했겠습니다 고든 지 활질라 반치는 없어서 이해했지 내나 가인 잔실 유초등 총시에 부 총시에 실제 부냐 저거 뭐 잘하지 바칠 초라니비 나진지는 연된 뒤틀어 유초 단비소 시와타와 암지오 내나 가서 공부 공대 하긴 나도 그거 몰라 하게 가르킨 주진킨 지모진킨 디나다 메나가 됐습니다 지금 전신을 쓰고는 지금 먹을 듯습니다 지금 먹을 듯이 지금 먹던 차 종아 듯이래 실제 보냐 듯이래 다 거의 그가 줬지 뭐 거의 그 저 잠을 살려지 다 죽는 지나도 그런 알질 마치 배틀 초라니 쓰고는 메토 밤이 채지 초능나니 다요누가 초능나 로버셰피 아나진 제지레 아마샤 마샤 그 망스 오 띠도 호테야 연든 띠 따와서 공고니 다 근지 이 초르셰피 지나서 그 녀아던 거 대노지레다 니 실제 보냐 거의 그 거의 그 초 실제 보냐 거의 그 초 미나가 그 전시 그 연든 띠 요지는 지나서 그 날질 마치 뜨지라 띠가 실제 본인 날질 띠 묵질하다 밤이 초난이다 누가 아마야도 혼대요 어 근지 이 초르셰피냐도 과 냐도 혼디냐도 과 대노 댕게스 구노 디타분 디타베스 기억나 나게 랑치 판드 버 다니라 요지 어롱존 진철로 아니면기 남주가 대표 정형 가버영 총치 연든 디당 가단바닐 좋았다베 나기와스 구노 아름치냐도 과 로런바 어 로런비 랑초그냐서 그가 파왔던 늦바가서 그는 따라왔던 어급바 어급비냐서 그가 자취인도 혼이다 형 콜라 요트그질에 롱젠질에 위래 롱젠서 그는 롱젠 초서 그는 남게 나와 초 날질 마치지 초 날질 지 먹고지 남지가 더 비전 형 가버리 양서 그는 혼이야 남지가서 그는 돈사 남지 그질에 카클라 뛰던 돈식인들이 돈카 그 뛰리 돈카 그 뛰기냐고 그 딜은 군우가 아 정형 그 예가 그들이야 갈와서 군데 정형 그냐고 그 예가라 다 담아 지금아 뛰고 군지 어 뛰도 그 뛰는 지나고 그 차춘 것이 아 가버려 총치 요한들 뛰던 거 담아 닐지 어 다 흩던지 그 딜을 흩던지 뒤가 딜용노가 전형가 야가디 담체 보여 최친 뒤에 지나서 연든디 댕그지 뒤에서 나 기우노가 샤완도 혼디다 회진 회진은 나 기우노도 혼디다 회 어려운진 초지나서 날질 샘고지 콜라 지나서 거야라 파와탄 냠브르샤 파스고노 디지나서 날질 샘고 ते काला यो को तिस ना अ जों खंग दु खंदे या खसि चि तिनि ना दु को यारा पावा तं खतों चि तिनि ना दु को न्यम पर से पा ओन जिग ना दु को यों दे दि तं दें ग जि ति ता ग गु ने खिजिन चि नंग सि गो अरब त खु खि सेल सार सुन खिजिन चि नंग सि चो आ मा सुंग गो खि ने खि तर छै छि ति दे ना खै इ सि जु ला मा सुंग खि 회디라 회진지 차취디 뜨거대나 회진지 회르이소 시 회진디 회르 뜨거바 다중고 군이 꼬디 회진디라 회디근 잔다 실은 문이 벌던 바시긴디 아마 슝고 회지 군데 점우들이 뜨거나 회디도 고대 회진기 지나도 그 차취 뜨무즈 열지 뜨무즈 열나지 회띠라 회진띠 그 채취 뜨무스기나 아데나지 요나지 일대통에 회진띠 그 회 의거지 어 그래서는 회진띠 그 회도 고대 어떠하 다중군군이 꼴려대통에 다 회진띠라 회띠 그 잔다 샘은 여하던군이
ti mo zi yin gu ni. Jandar ma yung wa.

0: 这个城市或者叫咋个弄呢？各地白忙干些个了，俺们那个南城了没个的呢。瞧起人家混成的，希望的那个买了凶可以修啊的。古顿呢？各地些大把大众个车个美女，每到白忙干些个了，俺们那个嘛瞧起没个俺们不是车位，几万都到到等个的呢？瞧起人家这位混成本事些 会白马啦，会智能机密活动个，没跟地方的采取的单位等个呢？这个或者一说是会白面证会智能机密活动啦，咱不能没有担保，对呢？啊，买凶个会，买凶个会是个呢？隔了地子了，的话，他总给你那个吃的，我们呢，晓得没？哦，但没到白马。
1: 查这个，俺们那个嘛，缺的，俺们那个嘛是个呢，俺们嘛花钱的东西。但人民，人民个嘛跟我们具体，缺没个俺们不是缺人家这个，人家得单位是人家这个在哪的？哦，缺人家这个人力资源花了，真不是些多的了。但干了在哪的呢？没到白马啦，各地没到白马啦，人家缺，没个俺们不是吃吃不是些别。
0: 地方都到位是个在呢，他确实人家是个啊，人家个，确实人家就那个原本的用古老用从个子嘞，对个哒，啊，会白马啦，啊，会智能在马个活动个，嗯，啊，你个的地方，这个车去到位在呢，他对一个是个呢，你当人家是个个。 俺们兄弟回去，呀，回白面将回去的人没有动了，咱不是没有啊？担保的事故嘛？对的，回人家如果没到白忙的混的了，回去呢，嗯，起码个活动的混的了，咱得先没得吧？对，当人家如果嗯，没从啊，担保单位，那么这个，那么这个，俺们兄弟回去的是，股东就回去了，集中开完个，阿拉不就了第四根子，还一轮。
1: 아람지 아람지 토르총 원부르 고시니지 남칸도 혼디 아른가 가랍던 지위 토르총 원부지라 다 고그치 라멘지라서 고 원부도 혼디에르시게 다른 아랍데 하증 아냐바 아냐비 아지멍도 혼디지라서 고 죽고는도 혼디에치가 따버 세나다 야 강당 총거득잖아 다모 아양치마 초 초등지라서 고 총거지 뒤 멍거지라서 고 안디 아랍터가 집이 건크리티시 진짜 다이아몬드 와스구나 데이터베이스 야나 밤타 멈 건설 등의 가양 건성 유도 온의 가람지 흥 저저 도민 발위 환은 전나 베이징 정치를 지인디 등후를 위시 왔다고 오지 밤타 멈 건설 등의 가양 조금
0: 他南康了就过去，南康的混蛋人家是过个，好几他都混蛋人家是过个，还没个什么吧？没没法，跟个讲他混不腻哇？哦，这个公司了就是公司是过个南康的，南康登木个，康永的混蛋，哦，康啊什么还讲一等哇？怎么他得给人家是过个？啊，这里，当然，俺老准的蒙古是个人家是过个，啊，不然有那个。 原定的在那到的了，哪吒跟那个，都他总不出去。工人来讲是说，阿拉们呢，这么啊，多了，大些那是不能干呀，都他总不出去。哦，他刚刚吃从个的是啥？北京中秋的节目，哦，你当人家是看哪个是了？这个的，北京中秋的节目个，吃去的混蛋蛋，南区安阳个江阳村的嘛把，东宫路，这么大个是公共的。

mōnd khōnd nā, jāngchū chāmbī nāng nā, jikr chī nā zhukā gāzgīnīm tām chē pō, qsā wā lī khir yōnūd khōnd dī chī gā, rīgī, nāng kī chayāng sū gūrū, nīmī tāyāng sā rīndī shī, xā chī gā māng lī shūng gā, xā tām chē gā māng dī nāng kī chayā tī gā sīndī, o xā tām chē pō yā, tsū tūk nā khōnd dī nā zhukā chō tī gā sī, tāyāng dī nā zhukā vār nāng nā, chē xā tām chē chū chū lī, Ardangwaas guna prayi tuanchi. Pargoon dhukun dhe chi arga. O ta chunang acha juu ge jina zhuku ga kshawaan dhukun dhe yang jina zhuku chombir shay baaji. Ta hachang jina zhuku ga di tutsung nu. Chetir arga. Chetir ge nangana jina zhuku ga di ajikar khari yonu arga. Naanki kshaa tanche po jina zhuku ga chetuga jina zhuku chuo chuo la. Jigina yang sungtang jina zhuku ga warnang na kshaa chui le pargoon dhukun dhe chi arga. China jina zhukak cha juu gashkong dhukhon dhik tsong gono. Dhamu zhik jina zhukukhan di dhachi waa tanshik jen dhita wala. Jen dhita wun guni. Khwe jen ghen nang si chik chik pa amang yi khwe dhukhon di shar tar song zhik. Khwe jen jen nang si jen waa thichum ji khwe na. Chuen chung khwe tang khwe jen ni gai waan jen min thichun khwe zi. Khwe tang khwe jen ni chi cha chi su su niya mi di. Khwe chin tiil tang khwe nyi susur aywaak sabir jil maani war. Ti chun sabir jo pi khla. Khwe tang khwe chin nyi chongar tuan baashig yin tiizi. Ti chum chi khwe sikuno. Khwe la khwe chin nyi ga cha chi tu khote. Kaka kaka le nyi na zuko jo kundri. Rang rang susu ni nyi na zuko jo le. Khwe chin ti tu khu. Khwe chin ti nyi la. Ya khwe chin ti la. Khwe nyi ge jina zhuku ga arang rang ga gaiwa dhukun di xewri je maathu ga jiga thichun saali daanu ga khu tmu zhukun guni khwe la khwe chini niga tanchun niga argindayi ni tmu ga tuanshe ka ajan zhingu jiga chanshi khurcho la zawa ga nangda shachwa bannang vangwa khurram jazi chodung la mga yu am jazi adakka semda ghanambara yu shiwa dhani thichum khwe zhi Shiwaati. Kuto na, hikar la Amerikin dung chan khatuk tang, ayab chan ziwa amatak shungwi ghzi chapar chan shik ngay la, tontang anambar chabi ngay wu, yil chukpa shik anawandu na, metuk pami nang ta wangwa khsung shik korwa yinam, zima cho chik dung la, anambar chabi mgganyi goywa yinam, chi shik nyamta dhik sem na, somni ghangi anambar yuwar chur tozi. Shi, Хуйчинчи чайчи гайла амандан чоггитонды амнагчан юд унла оюуи чатангдан ба тунвана баминнгды вунва кура юм зими гудунгынила мугаюва гынинчи гайва жил маниура томби хла хуйчин зими гудунтан хуй бама хуйчин мугаюва тан хуй вунва курваным цортон ба дэне тичимчи хуйно Tā tūtum jī hui sī gōndu kōdā chamu zī yīngu gātik sī na. Hui bāmi ngū nā jirā zī kua wāngwā kōr gu nī nī na. Hui chīn zī mī ādung gā tāng nī. Āñi gā nī gā jirā zī kua ngū gā nī nāng zī lē. Dī mū zī gā jirā zī kua gō gu nī shī. Dī kua lī dā tāng nī. Dī gā khī nī tā. Dī hui chīn āñi gā yū gu nū. Lā hui jirā zī kua wāngwā kōr gu nū. Dī gā jirā zī kua jān jā yī nū. Dī. Tanshil, tamuz yungun, tamuzay tichum tichinari. Ta gang yinba, xsavirin jay mataba, mituqun yin, dangma kurgun yin, zini yodongna, mga yugun yin, zini ginyazukuwa, gaywaad kodi ta, somni nambar jikwaaznari. Ta, xsanu ginyazukuwa, namba ganyi gichuri, panchin ginyazukuwa, churishayba. O, jiga khilata, gangi ginyazukuwa, chachungu tichina, hukhtin rin. Ta, khuyichin, zini yodongla, Хуй бама нига хтангна вангва права танг мга нига юва дид хунда нига зуко цунга таншил ти мо зигдир я гудам чи хоржула аянчина гави аянчина гали ганзи чинзин хожони тангла анамта ганши савра чатам чи онтан амари наму чочи хкр ана чухтар чи галасим чангму нига шива тава амзи
간지 천지 노선의 등을 쓰고 돼. 야. 헷갈으신 지라. 천지 전에 뜻이 천지 속으로 증거 먹어. 어전에서 인시 다 같은 낙사라인 거. 같은 설. 헷갈으신 하튼 하튼 유튼와 지니 도무긴 자서 그가 신 낙사라. 등을라서 고모. 통도 같이 놓고데. 야, 가난빌 자리 잔촌 놓고데. 지 낙사와서 그냥서 그가 낙사와서 그냥서 그가 혈당으로라. 영문한 자서 그가 아마이 나무지. 나무 양치는 마. 초치인 자서 그가 끌라. 초치 리라. 될끈 자서 그가 나만아 죽고. 될끈 나만아 죽고 자서 그가 고요니 있는 뜻이래. 다 청문이 그거지. 다 나 총세 끊어서 고자를 달아. 내가 인이 대충 쓴 줄 그거지. 다 좋지. 다무 좋지. 그래서 니라 대르끼지. 그래서 알바이네는 학교생 지위 춘진지 했던가. 잔촌 놓고 니 하려고 하는 거 되지래. 다 일을 간일이 줄 봐. 너무 따가워서가 대충 지후이 되시더니. 여나 안양주를 멈추렸더니 예흥군 촌도 아랑글 제멍 촌 남체지 촌도 아랑글 제멍 촌 남체지 온티얼 호쪽 남체 메질라 동가 가영스르 제름 정모니 그 지와타고 오질라 안양주는 원트르더미 여강건수구나 안양주르수구나 다 아다 하청은 지나서 그 안양무 그 줄크디 몸 차리 지나서 그 아다영 드마라 지나서 그 그거 다음 제비 이제 홍디 초콜릿 제품 혼데 아랑글 질망지 다 자이난 너도 그 지동으로 봐 아랑글 수분 뭐 찌그 빠근 것도 혼데 이제 너도 그와 전을라 영문한 이제 너도 그와다 호떡 탄 제품 이제 너도 그 미질라 호떡바 제품으로 그 호떡 아영도 혼데 이제 너도 그와야라 제레 랭군을 해야지 내가 청문이 그지 다 대단 이제 너도 그 대충 사야지 야 강라티 좀 사와드나? 안양주를 문득 담비 아다도 정크로도 혼디냐고 직군이나 오 호적 단체 보고 매질라 또는 랭군이 나오지 대란지나서 거티 좀 사와지 저와 다군군이 대충지 회 셔터서 회진지 능시 지슨 바 담비지 회는 자등 자문 취전지 회등 아인질 담배 회 회등 회진에니 최친다위 등니 소설아야 마실비 지스 럭버트화나 회라요비 쫀디 회잖아 마바담 회진라요비 요언든디 회라마비 챵브르 디구니 회진 디닐 임브르흐타나 바프르샤바 시 인디 궁거 회진지스군을 간 그 젠 그 노아동아 젠지 회진지지 그 젠스군을 죽었습니다. 나 회진지 능시 지금 선바 담법지 회수군대 침묵적인 뜻은 디그 찬일라 회등 회진은 이거 차취 장니 이거 제래 디그 때문에 이제 누가 반츠는 소소가 이와 젠부터 봐 아시는 때 일한 이제 누가 삼루흑십대 땅인 이제 누가 독실이나 회라요누그 쫀디 회진 호인 이제 누가 만이 이제 그라 회진의 요누그 요한등도 호디 회라만이 그 차프 디인군이 흑단나 바바지 디그 찬시 허질 자와가 남시해줘 아다와 정실은 지완도 아다이 차출 빨마만지 디실 초지 요동일도 시완드는 니위 회지 希望的古顿呢真的呢该拉没人等着去计划很清楚会该是了大娃用五叉星正式帮的没读白马人的也那么样样的那会儿的话呢白马呢大娃可以吃着把的很不舍了的那大娃吃着把的很不舍了的那大娃吃着把的很不舍了的 회 빠마당 회진 재미 어동이 채프른 가식 군에 총알이 회진 재미 어동 되니 빠마인 냠도 처와 것도 전이 하령
回等回进了你了，这个了要了。

0: 지히라매 비전등 연등제 요요 비군이 제미 동연 브락달라 파파 다우네 담법지 후이노지 니닐지 후영 사랴든 고토나 진드나디 야 지식은 드나디 저인군이 지식은 드나 걸라 아메린 등쟁거 지와 흠슨 주희 그래서 다와임 무차심 정글샤 바즈 그래서 다와스구나 다와트 다와도 혼디요 무차버샤 바즈 무차와 등 정와스구니 돈치그리 데 메토 바마 존니 이놈 냠이야지 다 메토 바마 존니 이니능지 돌레 띠라 알리 양양 자스 코가트나 메토 바마 혼데 다와 카레 다위지나스과 회 밤마나 회지는 제마니가 어동그 차프른데냐도 건 가식군군이 차츠군군이 그니가 차추이냐도 거 정하줘래 이 회전 제미 어동도 호대 밤마이나 너네냐도 거 셈린냐도 건디 노틀 숑노 다 안디 회지는 제미 어동도 호대 미토 밤마이니나 지래 데트르겐냐도 거 노틀 군군이 어절다때 Hujirka, khuila khuichin niga jina zuku, khichigla yonuga jina zukuga chaychi zina chukku, khuchuanda yuandin tukhuti, jikhila jina zukuga mapa zikunguni jolda tangda, ti jina zukuga zimaga odung inu, hitana habkunu, damuzika nga cha saraatik zina, tambabka khuy saraatik zinari. Da, tambabka khuy zina chukku, nginilchi khuy zina chukku, ngiwa anyatang zinari. O ti khuy saraatik zinari. Daga, Kutunji Hwarjula, Panchina Tambi Ranshiki Langtsi Hwanzil Kanga Zidig Cha Tambi Gamra Kuni Tsungchir Changzi Shinzin Dopi Nivin Khsung Hwanshir Adachi Gama Mayin Langtsu Chin Shivata Amzi Langtsi Hwanzil Kanga Zidig Cha La Tzokumu Langtsi Hwanzin Basukuno Chitu Langtsu Jivi Yondan Tang Tambi Gung 그쪽 용리 인정하고 그 정조 정글라드 정수군가 나 진즈는 더비 니름 송관실지 발 과정 진즈는 더비 니원즈나 화목이지 정말 그 증거 너마 니가 인정하고 그 만우가 짐챙거 어디지 가마 마이 랑초젠드 당 요한이 했던 거래 전에 인정하고 그 안디 어디지 가마스 군나 아가씨 인정하고 그 종마가 먹으리 다티 마임바 세리드즈나 다 능초 아랍데 지비 존 마레지 다 휘라요 비즈나 조코가 차치 즈나 조코 휘라요 비 존 즈나 조코 오 티 휘치는 즈나 조코 능초 잘라 즈나 조코가 안디 마피 군에 어 다 안디 능초 잔마 존 마임 브리즈나 조코 탈라 바바타베 넘어드리 야나 Along the Jambre Martin Tresungel, Shorcher, two shang chicken and diamonds, Jungs Gender, Zungi Trellis, Momser and Zaji inch, Packer Menshiwata was. Along the Jambre Martin Sukunazuka, Treson Zanachuka, Along Azuka Martina, Tamazung was a show Jungs Chabdanu. This T Nainda, Dami, Meetok Bami in Azuka and Dama. Dia jele, dalam tu kundi kongres na, jangan lagi ngontren zaji nama tu, pama karu marasi, 다 연든지 군이 존들이 야 지키 강라 뜨잖아 어 지키 지나서 고한디 어 전신지 하는 그 흑숙지라 등이 네 어 저송당 어 진남 인단이라서 고가 짐브르제 비 찬도 혼디다 네가 연든도 혼이다 다 미도 빠마라 지나서 고 멤바당 Tsungji gakhtang na ta nguan tsirgay jinaaz kwaan zaijin di taan dihtar di jinaaz kwa ajinta ghaniwa inba di laan jinaaz kwaan ngiwa niya pahtawa Damungsa kungu ni hui jing ka nangsi jiksim ba tenbab ka hui nukhundi shayla zarzongsa
1: Sankun chukbu na ba Tungdi chechit lianchin tungchim da nijug Lianchin di zomjig ba shtanjin cu tang Zomjig gan karwa cerang jahi Shtakilwa shtanjin cu Shtachiu shtakilwa Агынчық церің тұң соның өрінчіні неген, тәр намба цұр, жақи өделіғші.

0: 시피 르츠케 도라
1: 버피 워요 히르크 상캄
0: 르피 워요 젠조에 카르토
1: 나춘 시피 옌르 제세 쪽 쪽고 중초도
0: 나춘 시피 가스제 다토 렌츠 다탄 고송지엔
2: 야 다들 진담지 님님이 나춘 시적서 제초송마 레무옌나 영어 조시단비 헌도르 문덕은 여크크 전에 다양 초청마 나초 탐화가노게 히르게 제라 충충어때 소르훈 오르클라 롱친지 나충시비르가 칠 타통 린슨덕은 내산든 좀타 나이나 린슨덕은 돈슨바 아치노르 소인 야 저버 충충처 다 영어 아치그 셰먹고 저버 충충 청마게 히슬낭신데 데나 조시단비 가야능게 초안데 니그즈글라니가 데나 시간데 저버 충충 청마게 영 아 다 토영자 조시 어그잉게 셴바데 영실 시라 아릉게 호브싱게 스탕아키다 땅이 영 아릉게 간크르 조 어드그메긴 간차데 포비숑가시과 삼루멍쯤 동주대인지나 하정거 걸치가 조보숑충치 가야능거 리샤 디차라열 신동숙잠나 다통거 가야능거 디춘더 초소내용지나 돈형거시기비 가야능거 소화시어릴 레이컴터를 조보숑충초 청마거 다통거 가야능거 소환디 제듬즈가 역화스기 다당이 영어릉거 문등사 영나 릉니치 다통거 가야능거 초안더거 차르진 쯤미바 긍득요니나 데득거시와 삼루라 영나 냠뇽더 덜린 다당이 다통어 지그마거 공성거 시간데 영 차르시라 영나 냠죽고사 긍득요거 덕시와 제듬즈기 저다 영 하진거 갈치가 대한치니다 영 디릉거 나충시비 가칠 타통린 쓴다거나 아직은 하르신더 주보 총총처를 조기 등지르거 참바 땅 티바가 시거 참바 르비 가르콩거 참바지 참바 총어슴 고르시율 티바가 시거나 아직은 영스제 쇼바시위 라시 대총리 영 법적 총총처가 법자가 초아천나게 담지시기대 심거르제 참처시비 법리 담지지기 땅 실릉가 멍출라 담지거 전니 시바당 센야시위 담지지 주보 총총처를 냠질샤시인 댄신이 디츠근 당소나 로저 총총치셰노가 담지거 전니 로저 총총쟁 화든게 셰노가 시인고 그르세니 담지지 주보 총총치 헬마 거르셰주엘 지티 참바르비 가르콩근능데 시비 샤브르 카야마셰바나 침득거 쮸인시비 침송 로시타게 히샤 통식등 달리다 땅이 렌슨드르 산지능거 요너그 로저 총총초당 로저 총총치 침득 남버 삼루 지리그 칠데 봄구 좀비 타제 카다 통식 샤제인 대간지네 주보 총총 청마게 희슬 따라 정어스케 롱챙게 나충시베르가 칠 타송린슨드는 잔쿠르레리게 자다왔던 잘흑바르자 바송지게 시초게 쳐틀안 나던 간마 진이 쳐쳐트고라 타동세키요가 디나 주보 총총 제잉 디춘데 마늘 마치가다 땅이 린슨드게 조케 드긴저게 참바땅 영나 티바가르치게 참반드그능니 아릉게 쩨튼 옴산나 가르신드 린슨 타통거스케 름나 페퍼가르스시 린슨 타통근게 카프릉증 티그든 치그득슨 니르게 섬든 나릉아땅 티그든 치그득슨 니르게 섬든 티그인

0: 알아래
1: 전 개근 빠진 알아래
0: 난 허리 튼튼 알아래
1: 접어 천사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 진저 조기 튼진저

야 나청 주포서 디나 다타잉 아초 데릉게 티파 가스티게 참바 청문데게 나식 주엘 레 데릉 공내 아직 오스트레일리아 시슨 바타라 데릉게 티파 가스티게 참바 청문데게 나 잉 가영스제 쇼파스 에르고노 어겐 쇼파스 헤릉럭 잠는 잔노게 도청 도마게 합시 데입청문데게 나니 심너제 참저세니 토리 담지즈 주보총총청마 냠출샤지 더지등아 야나총 주보처 퉁 험한 험하게 린슨즈그능아 아직 주보총총처래 잉 토리 담지그처니 지득근가다세니 담지즈그샤뇽아 주보총총치 담질드 이나아요그 데나 데른게 티바가르치게 참바총운데그능아 지득은 가다세고노게 담질 뜻은 잘한다가잉 심거지 참저세니 담지 즉실 닌 뜻글라 토브초고 다브르 참바

0: 아나비 차니 문다위 차프르요피 가요프르죠 바시기 인디지 가위 회수군도 군데 처모도 인고거나 회진지 요한들라 안그줄리레 회진지나 자주 꼬고 어 대등 회진 담제부 반트는 최측의 군인이나도 그 총군이 구나 춘총 뜨기잖아. 춘총 쪽으로 자유치지 군인이나 고총을 던 바지. 야, 뜨거야 우당 안한바그 수군이 문다위 차프리 오는 거 좀 챙겨. 어, 당 가요니 수 좋고노 너무 그냥 같이 살아 뜨기잖아. 가위 후이 뜨기. 자유치 통화 차트가 졸려 됐던 게 안한바 당 우 문다와 군이 차프리 오빠 동군 내다냐 수고 가위 후이 뜨기. 지금 잠시 허리를 싸워내셔 봐. 납자와 등, 돈다 등. 철제 동등 선부는 반처 남부는 글씨와 되는 거위 허리를 또 시와디. 구도는 납자와 띠 발마 등. 돈지제 다와 등. 철제 동지 선부는 지치지 연등 지급발라 수세어 즈급지 남부 타 대비시나 판선 가와이노 시 회 바마등 다와 회지는 제니가 동니 제치 치콰라 아남바 문다군이 가와인 버죠 바타원 가위 회치 샤버죠도 가위 회 수군도 군 디가 떠이나 답자와 수군노 미토 바마그망리 야 떤다 수군노 떤치 지치냐도 거 다와 디땅 초지 어동지다 네마스가 아니라 고조고 그 최인자도 고 어동 나한테 죽선보다 지비 차치랑 지인자도 고 연등도 혼데 찌클아지 소소근자도 고 아즈게도 혼데 안반자도 고 다들 지게 이노가 좀 생겨 반신 가와레지 그가 회 바마등 나와 회지는 네마가 어동 된이가 아니라도 고 제치인자도 고 찌그네리 야, 이나요 안남바가 태닝이라도 그가 가와이노 드무스가 좋고노 디냐 가위 후이지 디 고든지 허르질라 반찬 롭성 이히지 간드른 바이 알랑리 갈성 땅지 르트 그미 인덤비 알랑용 디 아양찌나 시꺼 더비 사자남 아냐암브르 총장 반찬 안암브른 갈지 시와타우 암즈 간드르 바스구노 트자가 멍거 남정시 야 트지 멍거 남정이나 트지 이인도 혼진들이 지가 알랑 바꾸노가 자도 가스가다당즈 나그치 그모스구노 신자도 과 간큰 온 지그냐도 건 준비는 게 알랑 알랑디스 데라 하모양 제마가 서드북 건 건당으로가 서장도 혼이 단체보 네 단체보가 네 안양반데 하정 동글아드지 영아 남방은 거네 공초 단체보니라서 건 가와래드지 야 지금네 알랑어다 아니네 준비는 거래요 어 아무 연체 막으냐고 서드지다 늦추고냐고 그간데 안양비랑 싱글아거나 차 통나요 그쪽이라도 그 카카리 알랑어 땅 준비이라도 그가 가양 땅 어 더그이라도 그 서자 그쪽이라도 그 카카리지 지금 막는 때이라도 그 남바 반선이라도 그 가와르스 그 막은 가위 그 띠글아 그 땅들이 띠면 그 그쪽 그쪽가 안연비 연든라 지금 자체도 호대 중화 어떤 바 뭐들이 양나 저송 초위 잔든 전바 땅 아람지 다마 지와 빠미철 파시공 저초 서비스 괜찮나남 총정 반처 남버는 갈바니레 지와다 오지 저송 조이 잔든 좀바지 다 잔든 좀바도 혼데 잔든 혼데 하청이나도 그 점아 송투니 티모지네 오 티비나도 그 저송이나도 그 토우노 대당 아랍든 지비 미토 혼이나도 그 바마가 Tell the Jetson, Jamie Tell. 我们地当当好多兄弟是做那个那个啊，银城是吧？原定是吧？地谈着不到，从个啦，云南人那组个可就个南巴的混地那组个干瓦的，哦，这个呢，咱等就做松的，啊，你呢，没到半面那组个，拆着，完了等这没到半面那组个拆着，哦，这些那组个回家呢，好多兄弟那组个是做啥个啊？原定。
1: 你为啥子过南巴？你为啥子过个瓦里达了？啊，端子茶等茶区之茶的混地子呢？是从那个跟你那个过银子那个三万的混地呀？公个会的等你那个过茶从瓦里去？对，大文哥呢？会进去能些，今个啊，该会的些啥子？会进去能些，你和我个会会呢？ 会专门给从一会儿，没一选过个会会，回来要比专门干些，我们是觉得，这会真让真大些了，明年不是就把新人的，啊个会会是工作混的，会等那真查这个样子，我们是觉得等的，这个会真多的，真大些没头子，我怎么就叫工作个娘，个会会啥子？ 这个产线和就是咋的些做？这马单上俺们这边，大娃拉们朝东等，这边你娃南面门，这娃个会会你了多，是吧的？古多呢，俺们个是说这会东那个坡，俺那里这马等单上，三等没等比是，俺们不是这边，就那个你等单边个大娃拉呢？ 在马车去动，这马崩坑，黑了当当板的啦，这边你要拿命买东西哇，大伙儿，会有大娃了要别，就能干些，我跟你说，绝对，这回只能见面，我东南这边你要买不了三五十箱包呢，啊，个会会些啥娃娃子，啊，个会会是个那个古董呢，啊，人我这个是这个包子，他大鱼能拿这样子过的，啊，人我跟你说，个是个人要不下班，现在，对呢，这个样子过多，还将那个不一呢。
0: 呀，然后给你那个这么等你那个电呢，就瞅你那个冷气了哇子，过三等你那个没等吧，等么你那个大娃了，宣传这个工作呢，就来等呢，二哥在等呢，对嘛？瞅见你那个动的混的，咱不是没偷不是？瞅见动的混的，哦，这么个用色不哎，哦，除了黑的等等吧，这个家里等你那个南面等等没来的了，这个叫了，会有大娃了有那个宣传这个，我意思就等呢。
1: 我这个回去能怎么个动的混的，真不是没头脑的混的，还是些工农，怎么子个？啊，个会会的。古董就好久了，哎呀，这个家里，单子不离去，给是的，啊，怎么子？啊，单位二个把么子，钱怎么钱？啊，怎么的，反正大妈，小人都，确实，这里多的，干了有些话，他们说，呀，单子不离去，给是的，怎么子？
0: 但没到百万的红的，刚来几万子呢？全能的几万子，但单子的几万，这车苦干的那个技师，这个都忙啊，那个工种，啊，这车的那个啊，大个的那个二八么子的是工呢？啊，大个还挣的那个工，怎么就个子？卡什么就个子？啊，等于回去大妈，小人都是，啊，他们那个，嗯，大妈，小人，大妈，小人是工呢？大妈是啥哇？
1: 没到万万的红的，确实能解决多的旮旯一些了。但，嗯，这马些个来解的，但确实人家是管解决原本这个多大更的一个这个了。没到半面，就人家是跟过你这样子过，个个在等哎。但，嗯，你确实了的，嗯，你跟那苦个交集，像这个月六这个这样子过交集，嗯，但解决活动的话，这个多大的没有啊，等吧。
0: 你到了，个会会去。养了，村民都很久就是了，等着。他那个就忙个东西，年轮里，年纪不大，我就会不很多。阿龙村口里头，或者其他有些话，他不学去。阿龙村口里是公路，他大都口路在那去，阿龙村口路在那去。你那个端起个的，呀，回去那阿龙村口路等。哦，回刚下这个是那不让，不让的，其实过个是那，村木个就那是个啊，对不对？村木个就是了，等过。
1: 야, 어쩌

thing as Kuga, Jim Kuga, Kuga Tinga, Kapan as got Tarak Tamchipo, Adoma, digging with any as Kuga down the Hundin Jungo Gazi. Quite digging as got John Chow Gazi. Tiungone, two Kantan as Kuga Cham Tungo Tixna, along Chum Kolun Hunitan as got Chatuma Marez, Junior as got deer, Dijon as got Tum Huide, Tumbi Huide, May Gazi, along Chum Kolula. Chungchi cha chung madan chung. Hui tun chung si ngu tul hui. Hui chen la ngur iwi chai chi chi cha ki zima dan ba tang. Hui la chai chi di nil yung se zuhur chungwa si yin mo chung. Hui chen di nil chai chi chi cha ki zima dan bi cha ni a man ba ma yin la. Hui di chai chi yung se zuhur chungwa cha ni hui chen li ha ba yang man bar 회당 회전 되니 그 자취 자기 자단 비 차는 아만 봐만 봐 자기 잠즈 회전 되라 자취 또 무슨 이라고 자기 잠즈가 되는 거 차네 회려만 봐만 봐 회디라 이라고 자취 용수 좋고 차네 회전을 영자고 가 특징이 뭐니 또 무슨 공고네 회라 회전은 이거 이라고 연된 거 차네 총아 조건은 또 무슨 그냥 치사라드잖아 무엇들지 회지 这个城市或者是咋弄那些抓 총안일디 총안바시의 인지 아다와 르득제 즈 용서 조등 용조등 담비 차네 바등 제미어동 르득제 리지 차히 먹긴 제와 좀등 담비 차네 아만바네 나용 마이노 시 회진 제미어동디 회어 나와로요 비 차치 즉숙 지금 담바등 회어 나와란 제미 차치 차청으로 요바시의 인정 회진당회미 我对那样你妈去动了啊大王对你看查去跟你这样子过从从啊你爸妈说啊大王儿子个这个用色做个做个查你这样子过这个话这个了你妈去去动的混的你个查去没个咱们跟你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过这样子
회 다와라 지 채취띵도고 용스 총롱라 다 회등 회진되니가 아니라고 총아마도 회띠 회진리니라고가 흑바즈글라 회진리니라고한테 가만봐 회진띠니라고 가만봐 디타오즈니라고 마레스구노 드모스크니가타 치사라즈나 지비 후잉 사라지 무터치 후잉 사라지 디 고튼지 허질라 완전 로즈 이히치 초신의 잔든 아마리 뜻두상 제츠는 잔든 어 좀비 용서급 언데
아자위트 Chetsen Hundana, Sandana, Jambaginas, Qua Yungs Cabinala. Just Unjas Qua Togunu Chad Hutine, Anambajas Qua Pansing, Hayat Huti, Makus, Tumujas Quatam Bata, the Musgats and Ziri Huitan, Mutulchi Huitan. Ta, Nigalanjas Qua Jamas, only Tunu Challengers Quandi, on Tumatam Bari. Tim Ginas Quan Zimi, Shell Kunazam's Catanian Quatuari. Ya, Jamie Tim Hundra, Sandin Jack Jambi Nazqua, Yungs Kevin Nazqua Tomatua. Then no Lanin Nazqua, Jimmy Chachin Hundi Chane, Kernigalan Nazqua, I am a pa. The Mutton Shits Kinata, the Huiz Yana Lulung Jason Serchi and Dungdanashang Satum Arrenchina Serchi, Telki Chabbit. Untum Hunzo Hundred Jesus. Tuatamli, Rayon Gama, Chishiwata Bose. Lulu, Jason, searching down there. Ta, Lulu, Zongo, Ton Jason, O. There, Serginos Quan Dunsum, Chaki Sanzinos Quadan Donchok. Satum there, Arambuchi, searching of Terkaga, Jungsinos Qua Chabazi, Chanala. Yenayo, Kuniga, Hansum Tokui, Hanjurchinos Qua Jivy, Ozin Hunde. Cha kuninjas qua tungerzi, tianjas qua ayanjas qua makert gzilla ayan gam anchis gunuka. Tunga se shikinjas qua radar, tunga, zamlizi, ayanjas qua makert gzok. Tata, chikininjas qua lundi zongu to hotel, sergen dung zamzigrizi. Ya satan to hunde, arambuchi, serinjas qua, serge terkan to hundi, yungs chaparezi. O tri yendungla, chinigger, chai chigulakane. Oh, Shuaniga, Ayuanjas, Mamchua, the Domus Shiwata Guni, Huijin Chen Nancy, Nerchipa, Murtulchi Hui, Zi Huindi, Shelterson. Huijin Chen Nancy, Nerniwa, Tingil Jopi Huina, Tongchi, Dan the Huimanishan. Huijin Yinshi, Tingil Huiz. Huitan Huichin and Nicola Yopi, Tonchi Angusamini. Tonchi Titan Dambandana, Hui Mayinsham. Huichin Tinil Yimber Jopi Hula, Huitan Huichin and Ya Hachin Dower Kuniwashi in Dizzy. Tinil Jopi Huisukuno, Huila Huichin and Niga Kuch and Nigala Yonig Tonchi the Angusinos Kuga, a jolly. Oh, Tonchi Titan Dambinos Kuga. Damba Dina Hui Munda Hui Chin Dinin Yinusuguno Domusgenosco Joshikina Dinil Jopi Huiz Digger Tansi Hojo Thousand on the Shetua Dinner Zininil Panamaman Dutta Vanga Mine Mugs Chua Namsil Tumali Dinner Dinil Jopi Huiz Shua Tid Guton Cambridge Dung Dung Dan being Nisa Anderchen, Anamla. Are you in the one dinner? Bamala, Wanga Koravatum. Anamba, Kuni, Tsungi, Ayuan gentleman, you are the Churchan. Dinji, Gamerchin, Dungtang Damba dinner. Zima Chochi, Zinni, Inchi, Bama, my inching. Anderchen, Anamla. Are you you Chetang Damba dinner? Wanga, my inchi, Chochi, Mugino, she? Huichin, Zimmy, or Dungtang. Hui Bamanila, Tumung to your pitchy, Gamerchin Dantang Dan Batam. Young Huichin Mugatang. Hui Vanila, Tumung to your pitchy, Anarchang, Namla. Ayuatang Dan Ba. T Chani, Ayuamapata Richang. Dinji Chachitang Dan Bati, Bamatang Vanga member. Zimmy or Dungtang Muyimber Tom Biguni, Huichin Chin Wu Tumro Jopi Hula, Huitang Huichinani. Tumur kunniwa, dina, dinil jopi huishi, shawa yinozi. Dinil jopasu kunu diga, huijirga nangtani na,
dene jinil pama mende, denil wangwa mayin mga gati zoku mo. Ya, ta karishang, gamari,

0: kaimir kan dang tang dambang di khunde jima chochi na ko ajin yin da me to pa ma ma re ji ha ching na ko nag sim an nam la ayu gu nu gu na ko cha tang dambang khunde wang wa ma re ji chi ni ni gre ji hui ji na nan ji mi gu dong la hui pa ma ni la tong tu yu nu gu chi kar sim na ko amari yin dang tang dambang ni ya ying hui ji na ni gu la 会文化你跟人家说过他们过去能活样一年哦那个讲啊那么拉说过么他讲能会到的哦能活样一年哎呦人家说过这等的吧唱的混的那人家说过哎呀妈不是大哥是个严重了天之才第一大病人家说过才去等啊但那个白马了文化的混的人家说过个马来的第一更来的呢哦你妈个动了
1: 한니그레스군우가데스탄체쿠군에 간다잉 마이나잉 진세께 지멍다 시와타바 암시
0: 야 아졸지 긍레이트즈나 아양친 미익식 아양친 마글럭 지멍친이라고 가다도 혼데 조지즈나 초코 회친 야 때다 카토가 넘버 타완데스 고야 카토가 넘버 타와스 고노 카토가 니라고 아랍틴이라고 건 지와 데 아위제스 아위제스 고노 니라고 건 잔튼나 어 데이터가 차총아 야
1: 침을 하이 귀지
0: 아가이 당증 점을 이끌어 당 총장 대니를 마인 아랍슬 로전이 글로시 왔다 보고 야 지특지 화등 어떤 방도 근데 니마 니신 죽고 니마 살아 그설때 니나 죽고 하루 용군으로 대당 차 총거라 대 말해지 야 어전이 니르브 니르브 죽고 디래지 야 전이 니르브 죽고 때 니마 등상 증라 점마매 비녀즈쿠가 아리크튼 총글아지 영 디마레지 나 디 긍즈그리 긍레트즈나 어전에 타득게녀즈쿠가 가랍득세비 얼운드 혼데레지 땅땅 점을지 땅성 증라 점마매 비녀즈쿠 아리카루지 어전에 그녀즈쿠 얼우도 코디다 디땅 차 총거지 차 총글아 땅성 증리 아리카루노 혼데 마레지 디 긍예즈나 어전에 타득게녀즈쿠가 알루라 점막근기 마케 그저 저런 걸 안 해서 알루 그렇게 샘껏 정위 어전에 탐지해서 뭐 뒤따보군 군에 회전체 능시 녀르니와 대니를 접이 회 샵터슨
2: 생큰 족보나 봐 통디 최체 렌친 동침된 인족 레친디 좀직 바 스탄진 초등 좀증 간 커바 체릉 자히 스타클와 스탄진 초 제초 스타클와 아근적 체릉 등 소는 말은 치는 이긴 테르나바 촐 드라히 대르시
3: 가 특히 홍비 테브슴께 노르브 뜨디
4: 나이 체란 저크 르젠시기 람드그실
3: 삼지 그르비 알름께 고무두디
4: 나이 체란 저크 르젠시기 스마실
3: 소브린 저크

Мүрг зүгдан мүрг зүгі уақтың, яғана,

0: 람랑 르그빈 콰양승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겐 비인 치르크 드가젠
0: 알랑둥 람랑 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누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봉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나랑 무
1: 알랑둥 람랑 르젠지
2: 자치

0: 고운 월클라 웅춘지 최초는 천
1: 자르티 담비 산칸란디 케남밥 리모이나 텅디 헤크르 메롱리 차틀레츠 능드 게르긴 체모 도자 글루츠크임 차틀 능비 워이가 록슬 시바 고브딕 시오비 제식게 산우그노
2: 소쪽나바 다 창미 호뜸디 흥니 동니 토과스티라 워이가 양슬 닌든 수철 흥나 다탕거 천천데 니 통치가 눈 아 거거 어 아 샴처 어 안정은 에 아 나루 오

0: 타
1: 타
0: 따
1: 따
0: 나
1: 나
0: 파
1: 파
0: 파
1: 파
0: 와
1: 와
0: 마
1: 마
0: 자
1: 자
0: 차
1: 차
0: 자
1: 자
0: 와
1: 와
0: 샤
1: 샤
0: 사
1: 사
0: 아
1: 아
0: 야
1: 야
0: 라
1: 라
0: 라
1: 라
0: 하
1: 하
0: 사
1: 사
0: 하
1: 하
0: 아
1: 아
0: 다 치치 인더 따라 지금 돈데
1: 아 그거 어 아 샴체 어 아 능에 에 아 나루 오 가 카 가 가 자 차 자 냐 따 타 따 나 빠 파 와 마 자 차 자 와 샤 사 아 야 라 라 샤 사 하 아
0: 리 다롱 통치가 돈자
1: 아 그거 어 아 샴체 어 아 능에 에 아 나루 오 가 카 가 나 자 차 자 냐 따 타 따 나 빠 파 와 마 자 차 자 와 샤 사 아 야 라 라 샤 사 하 아
0: 리 도눈 저거 소총 나봐 다 청미 공이 니 토가띠라 소천 동무 양시오라 공이 저 토콜 소천 아니와 크사시크 능그 가르디 트주일 흥안한 더 니가 니 통치간 돈 아 그거 어 아, 샴츠, 어, 안, 정, 에,

0: 나로 오. 딩고고 고르트게 데라 린고너리. 또 롱아통. 가. 카. 가. 나. 가. 와. 가와. 카. 와. 카와. 가. 파. 가파. 나. 라. 나라. 너촌 돈딘 데인 돈 거느리. 너나영 소축 저 희제스가 디 까파 지누가 가르듬 그 욕고 르무 석슨 본 디냐 와즈르 지느리 여긴 더 잠부 다 많지 니용지리 야 다 켜쇼식 소비야 아 그거 어
1: 아 그거 어
0: 아 샴쳐 어
1: 아 샴쳐 어
0: 안정의 에
1: 안정의 에
0: 아 나로 오
1: 아 나로 오
0: 가
1: 가
0: 카
1: 카
0: 가
1: 가
0: 나
1: 나
0: 가
1: 가
0: 와
1: 와
0: 가와
1: 가와
0: 카
1: 카
0: 와
1: 와
0: 카와
1: 카와
0: 가
1: 가
0: 바
1: 바
0: 가바
1: 가바
0: 나
1: 나
0: 라
1: 라
0: 나라
1: 나라
0: 다롱 텅치가 소비야 아 그거 어
1: 아 그거 어
0: 아 샴쳐 어
1: 아 샴쳐 어
0: 안정의 에
1: 안정의 에
0: 아 나로 오
1: 아 나로 오
0: 가
1: 가
0: 카
1: 카
0: 가
1: 가
0: 나
1: 나
0: 가
1: 가
0: 와
1: 와
0: 가 와
1: 가 와
0: 카
1: 카
0: 와
1: 와
0: 카 와
1: 카 와
0: 가
1: 가
0: 바
1: 바
0: 가 바
1: 가 바
0: 나
1: 나
0: 라
1: 라
0: 나 라
1: 나 라
0: 다롱 텅치가 소비야 아 그거 어
1: 아 그거 어
0: 아 샴쳐 어
1: 아 샴쳐 어
0: 안정의 에
1: 안정의 에
0: 아 나로 오
1: 아 나로 오
0: 가
1: 가
0: 카
1: 카
0: 가
1: 가
0: 나
1: 나
0: 가
1: 가
0: 와
1: 와
0: 가와
1: 가와
0: 카
1: 카
0: 와
1: 와
0: 카와
1: 카와
0: 가
1: 가
0: 바
1: 바
0: 가빠
1: 가빠
0: 나
1: 나
0: 라
1: 라
0: 나라
1: 나라
0: 야, 다 치신 데 따라 지금 돈다
1: 아, 그거 어 아, 샴치 어 안정에 에 아나로 오 가 카 가 나 가 와 가와 카 와 카와 가 빠 가빠 나 라 나라
0: 리 다롱 통치가 돈자
1: 아 그거 어 샴쯔 어 안정에 에 아나로 오 가 카 가 나 가 와 가와 와 카와 가 빠 가빠 나 라 나라
0: 리 다롱 통치가 돈자
1: 아 그거 어 아 샴쯔 어 안정에 에 아나로 오 가 카 가 나 가 와 가와 카 와 카와 가 빠 가빠 나 라 나라
0: 리 또 눈 듣고 소중 나봐 다 청미 국리 언니의 토갈 띠라 소천 동무 양지오라 Хүүнгі жүйө тұққыл хөвцін ғаниға қысапшығы нанғы гарды тэч үйел. Нанан дөй нега нүй тұңғчыған дүн. А көгі ө, а шамчы ө, а жүңі э, а нару о. Дейін көгі көртігі тәрі лен көнірі. Ду лұңа тұң. Ka, ka, ka, nga, ka, wa, ka, wa, ka, wa, ka, wa, ka, wa. ka pa ka pa nga la nga la nda chun don din deyin don go nari nda na yang lo chuk cho hi jes ga di ka pa zinu ga kardam ga yuko ramu saksam bon di nyanga wazir zinari yegi nda chambu ta manchin yong jiri ya ta kyecho sigir sovya a k g e
1: a k g e
0: a sham ch e
1: a sham ch e
0: a ndeng e
1: a ndeng e
0: a na ro o
1: a na ro o
0: ka
1: ka
0: ka
1: ka
0: ka
1: ka
0: nga
1: nga
0: ka
1: ka
0: wa
1: wa
0: ka wa
1: ka wa
0: ka
1: ka
0: wa
1: wa
0: ka wa
1: ka wa
0: ka
1: ka
0: pa
1: pa
0: ka pa
1: ka pa
0: nga
1: nga
0: la
1: la
0: nga la
1: nga la
0: tarung thangsi gar sovya a k g e
1: a k g e
0: a sham ch e
1: a sham ch e
0: a ndeng e
1: a ndeng e
0: a na ro o
1: a na ro o
0: ka
1: ka
0: ka
1: ka
0: ka
1: ka
0: nga
1: nga
0: ka
1: ka
0: wa
1: wa
0: ka wa
1: ka wa
0: ka
1: ka
0: wa
1: wa
0: ka wa
1: ka wa
0: ka
1: ka
0: pa
1: pa
0: ka pa
1: ka pa
0: nga
1: nga
0: la
1: la
0: nga la
1: nga la
0: tarung thangsi gar sovya a k g e
1: a k g e
0: a sham ch e
1: a sham ch e
0: a ndeng e
1: a ndeng e
0: a na ro o
1: a na ro o
0: ka
1: ka
0: ka
1: ka
0: ka
1: ka
0: nga
1: nga
0: ka
1: ka
0: wa
1: wa
0: ka wa
1: ka wa
0: ka
1: ka
0: wa
1: wa
0: ka wa
1: ka wa
0: ka
1: ka
0: pa
1: pa
0: ka pa
1: ka pa
0: nga

0: 로쇼유 총습기 민보로 갱근젠도 교류배 제답라 카대족바 사제젠도 내부 집에 지류로 교류례되 야부족교바 신뢰기 시주령 신기 갱주 제답 퇴구 창도 동화 소기 내둔태 지제제유 개수지적 관계 중대시험바 리우고 중다 신뢰다 총습부다 계급 공비 교류 오윤행가 멍시부 노시부 미슈통공다 지조갱송부 계급 면주 견주 주소 디자인기 견고로 된 촌도로 폐비돼 삼자라 셈바다 디제라 랭균유 오윤장 흉바 우위화이 촌도 조교 난유
1: 디게 레코네 비웨네 추 개요미마 큐소 균례 오윤련칸케 오윤장 赵乐际희 다와지베 친이슈초닌께 아주 비징토 우즈베기스탄키 중통 슌튼칸키 주린 메지月月瓦塔 제제나유 赵乐际희 主席习近平他总统美籍越业副业特区给内置国中国他乌斯别克斯电器特区贴平均一起二位电图清白他我主娘来了有多少倍重建投学金去年比之外贴推乐撒别推南公家全用特区肉的之外的人牌的穷学中国小企乌斯别克斯电错他娘图给克尼比作大给习近平前团结他七夕贴平均一起电图动画 就你一篇娘们的定时不动啊借钱的老当真天囊团配送操心随手二位电片中国谈乌斯别克斯电器来往极端错不断的学中国也有美马推索机乌斯别克斯电器沉住这些谈则团中文了兄弟家伯谈沉住谈德国来团结娘娘别的定时不断的天让所随结合别空别太结了若然前队学接送一把谁美籍越狱外衣 中国共产党五年内，龙国家的全面安扩的话的这些的来学不谈这，乌兹别克斯坦区中国积极在军了接送内部学不谈。主席习近平给对南会，克拉什比尔全部全部写着，代表了几个月前，结合内部陈组来共计在军中央来训练他，编组了他，针对老师机构了我国所提供的，你们的定时不动工具，如果进行越级送去不是？这个内部呢，别别你做，四周各局级别借用欧元联合。 军列奥运联合给制作厅组别别参与学中年级按照仓总制作工作去吧的，金融四周级军列奥运主席芒索罗给领导，历届气象气候当地迷茫用天文图初步的记录把它规定点不动个，是把它没得促进图当前难有。中国中央局局级军列奥运金融四周级主席王沪宁从头的学员，军列奥运训练意义，北斗空白天。
0: 全盟出局的用法其实做不了自己的，社会的害怕的，创业的创始的害怕，拥抱的害怕，这些冲突动态的，别人前的，你不我，他们切割别全国等于。军粮运方光华裔，借用苏总杨志天做的测序的，当些别话的，空气，明年的开来的，你不，我这边立不准备切的，明年的四句，北斗空白的，北斗头部连续抗力头部的，各地动各些送油。 军列奥运孙东升起，满足建筑中央的测序的，当些别话的空气，俺这边期望了今年七八天，来个结束期望了松江七八年，军政呢决定七八八的解决前的，西屯经验的这把白白做个许多难有。军列奥运陈兴英起，透明卡柜的门系托，那里让卡柜这边冷路透过长度当的，听着经济组准准这俺这边忙活的，俺这边胸张啊。
2: 망용기龙具突破切割시대난유军列奥运唐城配以卡柜听孙边女不俺这边立不准备切不得，建筑体制作了更难修边转了么下东突破切的，推蒙出旧了染地切割시대난유军列奥运陈桂云起，结构的落实成真建起特区拉达的定时切不得，米德不人力的蒙西落实北端空白用完了染地突破切割边中国端有军列奥运张学桥以。 나르마순배민나라 차외송용치쇼치르동마다 슈누로종기 차외파르감 주종태 차외파르감 시대교시 뛰난유 규려윤 정카이
0: 원부 균전기 민나라 견소운 체바다 공백기 누바체로 동화다 지심 십슈마라 퇴고 창도 단데 원부 균전기 망주의 팬디 균두의 체로 동급에 중국 등유